만저 작심 김종콩나 최속금 종콩 등 통독금 종콩 어디 실 김종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 임비 나지냔데 흑성심 종콩 송주 등 즉진질

문 동쪽다가 라체거 지그레라야 스탄도아 동샤 나차 지그레라야 요거 콘소르텐 랑아르리 지그치야 하와차우 초지 선버리 쇼야 디샴난조 과숑리 지그데야 영아지송 온송 장용리 레베야

0: 어쩌마 레만주야 솔직해지가 리제레
1: 새로운 담으시 얼굴도나 마루에 넘을까 얼굴을 세속고 낸다 있느리
2: 얼굴을 차치 아니서도 얼굴은 차치 인조그렀소
0: 야 단속지 주소너레 어쩌마 레마 윤주리
1: 새로운 담으시 너나 녀주 람트메노가 소나 소나 말이 녀주 람트 우덴적 저사이너리
2: 점질라드글름 흐서송실 우덴적 키샤 샘서송
3: 조안부 라미의 데모 너나열
4: 람티어 니츠는 조보음 튼낙살 점질람뚠

야르딩 산칸라지 타나치 와르금드니 테능 하시 크롬이랑 싱게 람지그니 체크툰다니 아랑싱게 녀르탄디 야잘름게 람그니 스동데 나스진드간도 디셰줄레 테나 잘름게 툰다니 체잔 막치트그니 소니나 칸탕 삼첸이 하라가 등산 좋은데 뭐 람틈데레 테는 더그다 추 민크 중가다 와르금드니나 칸탕 삼친 것이나 되어 소인들은 세진란다 티한친다는 람다 속건다 식수시에 군시행들 나저 꾸르고살아서 고담다 란드그니 하라서랑 좋는란다 다 홍구치 세군드는 하라사랑 존 세진란다 단담무 차라스 권은 권의 손이는 디와 아름다나 꾸르고사 하진 망아 욕해 티칭가다 숑다니 야마란 용큰가 번다 성마가다 니뿌르드 잡조라 동틀의 존드 하진 같이 뜻지라 니가다 강아 숑 꾸르카 윤다인 자는 먹지 뜨거 놓은다리 테나 자는 먹지 뜨거 숑 꾸르카와 아름다나 잉 달담다 숑건다 지시 수체 권은란다 니르다라 숑건데 윤다나 잉 남정 제체통 거 칸란다 단담무 강찰링 지게 망아 욕해 단담 어디 사시급 신고 사시급 다르득 내기 살그립지 욕해 Tani chu argum hana tonsu tandir hara tsarngan gagan jo susay jinanda dan diwa argum dana yin lamgala kanda jishiga susay kunda mugu chanda yin zigiz maa yuk tachigiri. Aniga kanda chun tsondab kong waa kunda ni chu dunayin gwa argum dana say jindarna yin lamjang da jeche tongwanda mugu chanda yosu. Tishi inga da chu jarum chigitaga gala kanda na lamda jishiga susay kunda chanda zigiz maa yuni da mugu nangchanda yuk. Tishi inga chu chukbor gan soni na da ngay pirta yin jarum chigitaga.

0: 更加热舞，爱人错目，东为难看，因为啥子？谁等啊？人家老就比得真个个念出，但呢，俺那口子牛能个啷个味，能什么子没拢人？而健康准备同我能。
1: Setting Sankan Hedena to dealing Jankum Jambim Tong Hung Sekuno Samba Tong Din Sonina, Nikoni Motriba, Motorshiba, Jebjinta to Derni Zunda, Armagalung, Homi, Kurjik, Rini Kurgani Tandani, Armalu or Garang Chung Kirk, Tandi, Rini Kurun, Lifter Jangunyan, Chin Dutton Yam, Rikangi Tandani, Tatirni Zunda, Armalu Saka, Tandi, Amalung Homi, Kurjindana, Shiva Kuntas, Jabki Yonina, Jenachun Dutton Lam, Tukunta Yonina, Tandutan Santa to Tiran Sonina, Chit, Kadalas, on the second union. 제적 제적 같은 등 차비 모든 리시와인 대등 한데 제치 상크나 바 춘다나인 다른 종 칠거다 마롱홈이 예꾸르지 경이 탄더니 아랑이나라 직 자라스 콘다 지원나나 너무이나 와르당다니 나솔린 천타 통강의 카버 용어를 가사시에 나솔린 천타 통강의 카버는 등 특급다는 직 저승원 일그 삼단 드리네 레드나 치와 아름다니 전통화의 고드가 되는데 대른 거 단시 근중 그 카버인데 나세르니스 내는 세주라 야 체랑터를 주대 모이나 내린아 데모인트나 데릉 샤와게 데슨 그 톤다링아 초 타통가 그럼데 피므노 토마다는 향 특반이 되지 제세와인 타나초 데릉가린 천단이 종다 등이 다초 덤르다니 장크르고 코르즈가랑 컨데 토니나 같이 쳇다 조 마토르가랑 좀 큰다게 마글롱 호모게 예쿠르지긍이 탄다나 다탈론 토니나 그게 영샤와 강덕자럽 기요니나 야나초 예쿠르지긍이 탄다는 람틱사로조 강덕돌로니나 너무게 타네초 쳇다 냠르긍이 탄다는 너무게 영샤와 너무고 삼등더모 테나 촌촌이나 주 토마가 단식근 운다리 테나 촌촌이나 주 타는 종치르그니 예쿠르지긍이 안촌치가 땅주 공마라르그니 큰근 고송다 예나세고케 테나 치 와르금다니다 제치 상큼나마데 투 탄신 종칠거 어린이 이끌건이 탄더니다 마동홈이 이끌전 젤던던 쪽에다 등치존 소년 따로시와 긍덕저럽 그 원이나 대등 산더람 특사로서 긍덕저 돌이 원이나 도몽이 타네 대랑내 선답지리 제 상큼나마 카다스 있지나
2: 오 야야 다 도문을 들은 그 린센드가 마찬가지나 단디 마동홈이 이끌저 죽는 데리 되나 린센드는 이즈 아니 승부 맞던 공에나 단디 마동홈이 이끌저 죽는 데니 rungi kuwaadan sukchik nye tena ma kataadina nukta tachir maalung omu gu yekkoro jez gundun dhe chanjina da dalu lungurnda chuu chunga shang chen yunga da jinkan yekkoro peji shaa dhe dhukunda mukhtayi dhonu gu da mampan sujiz gure
1: niriri
2: dhonta sikchin dhe tawo chi dhonu gu nungi nyanggen jina da chunga shang chen gu da gu jechi jinkan yekkoro mukhtan dhikchan chepi tajin dhe dhukunda lukhlan dhoncho yungi dhandi lukhlan kachin gure jina мэчүүд юм гэдэг чинь жинхэнэ дэе жичи жинхэнэ яггүй амьсгал зүйтэн лад тоо амаалын өмнө үеийнхүү жиз гүнөөс чинь дүнга бачиж чала цэцэг чүтэн юм уу гэж. Тэнгэнэ да амаалын өмнө үеийнхүү жиз гүн дэд дүгүнд тандна шам чиний тэнэ чүг да амаалын өмнө жинхэнэ яггүй нэнтэн пежи гэдэг

0: 영군도 도군데 봉어마던데 낚시가 되지 좀 보신다. 뜻은 근데 다루 이스코르 낚시 이스코르 니만가 운데 미추고 이스코르와 나타 그쳐 저통도 뭐 밀레 세우고
1: 뭐
0: 팀이 미추고 근데 이스코르 영군데 전진할 봉어마 그 봉어마던데 나타 그 디님네 자치 자라니 스탄이 그런 모두 반응성 없게 예컬 그 소리 연구 인지나요 그걸 받쳐서 시와 직접 사야 그런 데 모두 반응 시운에 또 모두 그래 그 마세 또 주고 아니 샤총 그런 거 남친도 또 근데 영 인지나 또 다루 중앙선 시 연구 세티기 그게 다 체치끈이 된 게 예컬 사피치기 나한 단톤 소원에 너무 그 만든디양 주도 그 남다
1: 네리리리
0: 이 한체미 당의 주근디 아주 남편도 좀 부스는 또 좋은 데다 단디 그 마즈기 아티코 군데라 양의 주기가 마와드네요 다다도 그때 그런데 이 주게 근데 아니샤 총 그 남편도 군데 이게 근데 고무 하칠 돈처럼 반에 고무 참 신자라 자진도 못 했다 근데 단디 그 란트 그 아니 또 그 라인 비니 속통 그 상이 되니 간인데 커피 컨젠고가
1: 네리리리
0: 金坑的大金坑的就看了是吧对不对也可以说跟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朗德 아마롱 의무기다게 리종 동국 난첸대 의무기대던 그쪽 그 관대 이끌 그 리칸대도 그 관대 이끌 그는 단디 아니 샤총 레라티브 스타그노 레코 그니 챤은 그 예컬 그 당콘도 비치대 이주셔라 단디 단선 남트데데던 디 이종라스과 디 니어르 군도무 다 디 남자 대두노 정보가 상치 총극 리던도 듣고 데텔리 가장 인지나 가장 더 인지나 미치고 디슈 그 총극 그 다던도 듣고 데텔리 데이터라 누구지 총리도 그 남그시 다 가장 더 미치고 레우 그 단디 이차르가 듣고 누구의 종이고
1: 네리리리
0: 그래서 근데 양 관적의 예컬이 듣고 근데 돈다나 이거자는 그 예컬과 뭐 돈다나 데 크추 돈데도 누구지 예컬과 그 남은 거 리완도 듣고 근데 빈코코 터지라가 팬톡 참고 있죠.
1: 네리코터.
0: 미치고니까 리무 리카 조모이.
1: 네리리리.
0: 마음은 인지나다. 누가 아니 사초를 듣는데 그 사회나 죽고 진칼라스과 담은 그다 동콩님이 되나 다상체용 그 렌즈 같은데 듣고 생각이지만 듣고 근데 채치 오게 되네. 가장 그런 거 주고 단비 자는 그 체리기다 지금 렌즈 그 속과 너무 그 중에 상승 그 아정스의 강도 속과 때문에 다비 조선 사극 그 강식하고 그 뜨게 남편들이 누구 체리 속과도 근데 레콘 위리 되니 당아 이제나 더 몽우드가 다 이미 독소 이때도 당 원두 그 램트 그 탄다이 주라더니 아마즈 게 드코라 속과 다 당아 그 럭버 주는 때
1: 네디
0: 디탄 대대탄 주게 영어서 좀 있는 때문에 자초랜드도 근데 중앙 정치 용거 랜드 같은데 리구나 내가 근데 저희 전부 친구들 놀아서 봐 다시 찾아왔거든
1: 네디
0: 그런데 돈은 돈 주는 때문에 다 랜드 그 리스트 축원도 근데 상당히 또 뭐 니까 마즈 있다 다음 주에 이제 내가 마음 아직 이렇게 현명 그 제비 그 렌즈파 리스트파 마즈 레콘용 데이터 데네 렌즈스 데토 데이터 니암타 그 레콘 그 레미드도 근데 제트고라 데도 그 뇽로 이 어느 그 아니
1: 네리
0: 다 데이터 헨체니 그 그 마노 모모 그 예코르 즉게 리카데토 데데토 통디카드 리고노 인지마 단디 단랑 단랑 통키지 수치 파사드 그 되는데 나는 전진한 그 추구 제택인 대요디 갔던 대대던 대놈이 니스 한이라서 걸랑이 오늘이 전진아 나는 전진한 그 추구다 제케스는 끈이 단디던 대요 그래서 그 로론 총도 그쵸 근데 니게 그좀 그 콘소 뭐 그쵸 디양 디던 대대던 방가 제출긴 된때 뭐
1: 소늘이 나도
0: 인지나 그 추구인데 만원 뭐 이끌 즉기 근데 램프 두개

0: Kormun orkala lontingi shugbi sangir.
1: Nyankanamba, chichu demuina, terangna chirsiga da dhubi chi chirga tanga, yarsiga da ngabi chi erga, wotsiga da ngabi chi erga inla, za pasangri. Shuni shugbi sangir linchala nyambar gafsisha.
2: Nyechir, Zhonggong Zhongyongga Shachib Shuzhi, Ryakubji Zhuzhi, Zhongyong Amagyi Zhuzhi, Xi Jinpinggi, Kharinub Yil Tengjuru Jie Shawa Lagbu Zhubji Tal, Zibtung Gaiche Nangsti. Kharinub Yil Tengjuru Shibi, Longu Samji Rang, Wotir Chagturu La Ramdag Tang, Sakung Tengjuru Peji La Galpil Tungwa Sukje Tal, Nipa Gaiche Ntoni. Rangji Tengge Chapsi Jie Gimtsin Tang, Rangji Jie Chichu Ranglik Lamlik Jie Chepag Rangjin Ngoyo Batan. Xi Jinping ge da lu ne long yi chang ge zhong a ban gu san bi lu yin la jian nem jian jiao ru ge ru xi bi lu dang bong yin fu jian dang nin xia wa de ten ju ru su ge pan yu jie niam yong shu ge dum dang gu ju xi de ten ju ru jian su lan ha li ti song de dong a dang ten ju ru xi dang jie le ge sa dong a ten ju ru qiao kun ge jia jie ba ji xia ge heng kan de bi jie tun li sa bi dang men nan zhong le ge zi lu zhong da wa ji ri zui ci le xie jin zhen ba ji la gen de dang ni Nipen Nyamjil Tang Tumung Peji Yungur Shegi. Rinpa Sosu Tang Tang Sejungi Jinnam Jankya Rukchurin Ganchi Tunchui Tandik Shegi Ba Tang Zichun Rangzinkya Wulug Wengir Jia Nitsil Manjungwi Caita Shtansung Shide Zhungsib Shugyong Darbilla Kinda Tandik Tunga Tang Sakung Peji Jia Tanjur Rangzin Jinchil Meibar Cheri Tangni. Among Yung Tumung Shigindir Yungur Gumashtib Shtambu Bogi Ba Nanji Tan. Jiayong jie kharinub jil tenjur shaubi cugunda si jibdil nian ninsha yinchuan da cu. Cugtuk da Xi Jinping gan zibdun gaichin jizhug na. Zhonggong Zhongyong chapsil juye yun jesil shichib kanga zongli zhongba liu guo zhong cugunda rishigba maasil damshil. Ki nanchi tandun. Shichib shuja Xi Jinping gan zibdun gaichin jia zigijang rengshin na la pubi. Chapsi jia rengzhin deng samlu rengzhin, zibtun jia rengzhin ji zhigbu dan la, jenam jian jia guni, kharinub jil tenjur shawa yigburu zhibar sabi rengzhin san donchul nang yoshir. Nipar da lobjung deng guwa dengsib lengi la donchul tarshin shegi. Tukta warisim da chapsi jian ganchi chigda lengni, sanji dawa yangdeng zigba deng lagdar shegi la, fujian deng ninsha war jia tenjur su Panyu jie nyamnyung shugudum deng gochu shi de, kharinib jie jie tunli nyamli deng, ngali tenjur sahbil shi gi heng. Lishil ba deng jomu ye samlu jiri shi hu cheri tunga deng. Cancil deng ngatsa suk jie tenjur shi jie cheri tunga. Yilwub deng stani sartul rangzhin jie guni shawa jiba. Tenjur jie bici deng panji samma chil bar jelag sa deng ni, gemcin sabri deng shugni nisul tamung peji ji yungjir gende tunggi. Sogunda li kharinub jil tenjur shaubi njayu ni tsai jia da qiubil. Ningxia huirig rung zhung zhung deng fujian shangqin jian gankir lom tenji sosur fujian deng ningxia war jia tenjur nyam nyung deng xie tib ngok zhu xie heng. Beijing zhongqir deng shanghai zhongqir, Jiangsu shangqin, Guangdong shangqin, Sichuan shangqin. Gansu shangqin ji jian gankir lom tenji cugundi togu damshil. Kharinub jil tenjur jia lingin kirwi, ryu shangqin deng rung zhung zhung, zhongqir ji jian gankir lom ten deng. Zhongyang shangdi shaubi ngoch canchung ge kongshig dekhig kakhi jian gankir lom ten so cugundar shig.
1: Zhengzhu rangli dangrib jenge Yakub Chun yungni zhichin deng Zhonghua murga labchin jardir yungur chun yungni gandh dungwi nanggig ne deng larg liu. Yachi deng yun deng, Li Shilba, Qingki ba ji ji dan dun. Xi Jinping ge dengzi gongba de Markes rangli ge dengzi dawin peji lorji deng Zhonggu gongchan deng ge dengzi lorji la lamtsi la dorong dawi dunyang den. Lorji jen gongzi saak sarwani lang de Xi Jinping ge dengzi gongbin zibdun ogo. Zhonggu gongchan deng ge ngiwir de samlu jigjir deng lorza danbu tenjur je ngechwe deng tamzeng ge dokhig chenpu jila de ni. Derib sarwi deng ge zishchen ge zoshchen alapu chi xarwar gandil dengsib dungi yin la. Jakub Tobdun Zikchen Dang, Murg Jartar Ji Lapchin Shajig, Mirg Ji Huayin Pei Ji Yartun Ji La Zogme Ji Dokhig Sarwan Tan Yu. Otung Barwi Lorji Ji Lamwa Longu Yarar Nga Ji Peirang, Tengge Zhongli Sartul Shajig De Lapchin Ge Laglin Chul Jinchil Meipar Pinsim Ji Cuk Dang Pei Ji Dengwa Dang, Xi Jinping Ge Dengzi Gongba De Xi Jinping Ge Derib Sarwi Zhongki Chachi Ji Zhengzhu Rangli Ji Gongbi Zhibcha Gaichin Shigin Bi Chani, Markes rangli ge dengzi dawa de, Zhonggu jian deng, Derib jian deng jir wur, anamba sarwa doba deng. 시진핑가 디르브사르비 중기 제시제 신속랑르기제 공비 당즈기제 리어접니 디르브사르비 등근 즈그튼라 흥눈칠 자비 진진산 돈추시요 시진핑가 당즈기 공비 등근 고틀 진충샤제는 중기 제시제 신속랑르기 치자위 제치인바 사우르돈요 진충 주제 수고듬시요 바당 퍼센트 다스무 담보당 찬티 로지제 랑글 원슬도비 나튼제 제수 간티 커슴 쳔부 아몽라정비 세슴 사무 차르기 등등비 삼루 동등 진촌요라 종리히지 고출 타바당 종리등 고출 송절 제바수 어르비 종리제 차치 사보든 참이단돈 시진핑가 당즈공비 디르브사르비 등근즈그튼라 사비 진진사당 샤슈제 쇼흐튼 돈툴시비 등스도브든당 야크브스도브든던지르버 응이유제 도인형당 예능근즈흐튼 도인형가친단요 다르찬 돈브르정니인 덴슈제 갑슈글라 트툰실 야치 등인 리시비단돈 르그비 종리글 호중당 르글린란 즈흐튼샤제 송질 담습제바당 토미단지인 간트 예라 담브르우종니 차스이크 랑당 남영 머님바지시데 야쿠토든 즈그튼당 머르그자르드르제 타블름 흑사르위당 즈질 흑사르와 먼트타 좀기
2: 아다죽비 세제브든 년생 친등이 수제 생친 멍친의 연리 은윤한 큰거 주정 우쇼준당 생친등이 수제 좀바 신정 노동전지 생친의 탈레튼 곤든부니 생친의 용고가 교 곤든부의 진소탕 선바 초지 초네브클의 찬듬치비 사이모노케데 송니 노트 멍초라 참저시바당 옐링이스 노트브니체당 년고고로급 노트멍초디 랭고소제샤버 다십시버마셀 옐링이 촌더디 대체집주제 시진핑가 노고고 노슬 글슈브고리제 지실가친 호브중당 르그터르당 십시바당 산르그당 덤비 잔즈그당 판토름등 용어르시니 니흐요기 욤고고 그집제샤바나 조글러버르바당 욤클제 옌든 톤틸소와 녀르무르 하르소셰기시 난디단 关东部也真促腾森比等无学军等罗东川籍这有了三年等的客客下位陪人们那年等中央等也是了这球坑这客间这有了部级经过这了单部等这要去的前比我用过个救下万年等跟的等有不得等门门阿拉那没把等这速阿拉那头啊土塔瓦尔森的人穷学把等门促节连过了如何救下万单的给了个不如这么门促节连等地土的等了下给 我们记住过该清灯沙西有那次蒙文比坚硬有啥第二等个经济的做理开理所安南各个客家电子的蒙文比坚硬了那里连续的时代这个里没不下给我都看着过一点那就那三九三九的时代等而这个等个人的都等存在下给这有家庭地图的调整时代这次的多客人白比等了下给 용국어 노스이 때 된적 희샤 제조라고 보시되 멍초제 언어국어 노스인데 희지엔 토르동기 로브지 지기디 된고 사츠기 등 멍수는 좀큰 응이 수고 수고니르 시에사 시에구 대니지스 우쇼준 등 노동촌지 예릉이스 사유문 노트부 등 찰했던 글쥬부 특허쥬니 첼라 지름시 사니 긍나토나 코치의 노트 멍초 등 세비 갑다시대 저스티 초빙간 송니체 등 가크가 렌드는 거 르슬 셴무시 등윤께 동는 회뚜 등 여름 등 접부에 탐증 잔중거 니바 돈벨럭 부셰바 등 지디 대응고 사츠기께 도듬 샵셔 흐놈바 간군 등 시바소 아므스께 초버 몬라 도크르시니 대응고 멍초 께 저스티 초버 간송럭 부셰바 등 노트 멍초 께 셈크마 데런직바 등 셈수 셰바소 께 샤와 이거부르 드비 노케 멍츠고디 땅땅 사중거 조쿨 아니서 초르터버샤기 시단 옐링이 권든 부르 우쇼준 땅 노동촌지 메스노르고 쭈만나 땅 서디 리실 땅 년도바 야크브 사윤주제 쟁키바소 글치부도 흘라 참저시데 용고고 거쭈제 레일 땅 보름 바이트브셰 점비 리실 만나 용라 나가스마 남덕기 참저시흥 찰라튼 로그치부도 흐수시 지금듬 고통가 찬르그당 텀비 고치라 쇼고 용니 흐노바당 던쇼고 당 야프쇼고 제 냠글 담수시데 나크 닌투응 니르데 당릉샤기바단 예릉이 딘소고 당 우쇼준 당 로동촌지 난지단돈 당급 용고고 거치부샤위 차이탄 영치르 노치 문중아데 옌라 조네네 스탠릉 아름든응 와르글시데 젠든제 톤칠 초와 Nirda lhar suxia jideyin. Yomchu cailin jimu dang peishuqa shifchu la damari khinhani jichu la ndag xurin donchul xiagi. Semkhi yogi mangzuk jia xiawa lagpur jiba dang xigdi dengu satsig jian gorsu lamlig dodam shuq yungni lagtar xide yoba jiga jibta bar kagtag xiagi. Ditoqa naka dang ngitoqa dengzul ji ghangchag chachin chabzhig xiba dang shichuq jia langshuq la nidin ji chitun xiagi. Zhirim dang zanzig jie shenlin donpe lagpo sheba dang ngi suq dodim jemtong dang mangpan siji donchul suq jie shawa zanzig lagpo shagi. Nuchun shibshir dang domzi shenjuk jie shawa nirmur riba dang dokhang dang mangzi jigul mangzuk jie jenur la nuchun tepi nitsil shuq yungni saywar tukbar shide canrig dang tambi goni nukhil jarjin shawar jingul shagi. Shengqin jingu chil zhangjin gang jinsukla shi.
1: ཁས ཁས ཁས 初途的神乐主任吧陈继伟等相亲是这个主持人吧精神社你及所属的切顿年事等都是问题自己年事本而运等及促进等当下讲一个

만절 작심 김종콩나 최속 김종콩 등 등독 김종콩 어디 실 김종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인비 나지냔데 흑성심 종콩 송주 등 지흐진 젤

친즈나 고디기 대통이 다 다른 걸 인생이 초 종기 시작하는 초 촉바 체육 공사 대등카 민코사스크 레조아 롬튼 이시 친제나 렌친 초 단시나 아니스 카드셰핑 모습

0: 아리 인자성스리 상글랜지 아니야모르 근저 큰데 떡다나 다른 거 단시 근눈 당이스 글마 단시는 주의 왜
1: 왜게
0: 어 이게 진능 초대 뭐이나
1: 아 제모 제모게
0: 아 토문이나 치 다른 총은 정도 연청커 워케 롱팅 강종 샤나린 선나 특다 잡줄이 놓고 가든 치스
1: 어 야게 라가디체
0: 아리 이게 진능 다 챘라 촌나 샤와 주의나 초드 작름 데링카 민쿠르 사츠근데 뜨는 저와 요너가 다 작름지 된적등 식수그 리간 돈에 날리고 욕 아 된다나 다 데링 렌천데 지니 체진이나 체등 초 작름 말지 담지즈가 통어즈 참망 우초에나 처머리
1: 당아 레칸데렐 달로 지도 달로 지로테르레레
0: 네네네네네 초 바이카네리
1: 바이어 베조 찬도
0: 네네네네네 소다칸네 타르시니
1: 아 로다 데 쿠호트 어 레리 로다 치모드 등아로라이나 타타 아 친세지 로다 치모시
0: 네네네네 체종레라
1: 제제
0: 아 소다는 거 첼리난도시스기
1: 아 로다노 토나이 파제도 당하루 정확히 소도 되는 하루 진짜 파이저 정확히 쇼크 로조도 치안다들이 아 나도 파이다 이 화제도 다 르몬보리 되는 다 동체는 저 화제도 되는 다 다체 다 쳇다도 되는 다 론두 까모다모리 나 나로 로다 소폴도 되는 나서 파인의 로잘 바즈 되는 로그화제 되는 장코 지세도 그래. 되는 이 지역은 아로라 조치한데 용된다. 되는 교정 찬도네. 근데 스트라이크 힌치 채무 내 천들은 로진. 힌치 천들은 로진 천들네. 되는 소보 쇼라. 대 민콘데 조바 떠먼 거야.
0: 네.
1: 나서 파이다에 가서 더 다운로드 민콘데 저런데요 말이.
0: 네.
1: 저런데면 등아서 나도 나 저로바 당아저 로로 론다스지 파마도 도포 번치다나더는 실은 로뉴 로뉴 말이.
0: 네.
1: 또 치아다에 봤더니 아까 당아서 스트라이킹치도 베주니 빠르다. 다 저런데 레스엘레. 그때 레듈 땡아롱 선지다 정원디 인다이 화지도다 자카이나다 마리나다 공공페이나 대야제제 쇼다 쿠첸보 겐도힌도
0: 네네네
1: 그때 덴로드르 땡아롱 선지다 바로가 파만다 저는 파만다 땡아 선지다 정원디 인다지 레칼레 화지도 다야제제 로사도 도몽거제지 땡아서 파만이다이나 로바리드네 이게 종류에마 드네 코크스 코닉스 코닉스 제르다 추루가 절리나 코닉가 자쇼토 로라 조지드면 데 코닉은 히치 힐레마스 레지나라
0: 네네네
1: 드나 소폴 다 로데체 몬데인도 드라 인도둔다 에바츠 자와 카쇼카라 드네 로존 덴타 덴덴다이 덴타가 니토니에셔 자이로 드네가 다 조베 자라지 단드라라 주대 용지 총현의 주대 용리
0: 네
1: 근데 주대 니톤 예케타기로 자다 쩌바체인 당한데 줄레테다 줄렌데르트는 나서 이제 들린하 차당체와 다 차대서라
0: 네네네
1: 나트나는가 로조시고쇼 로조시고들 등다 당나도 뭔가 바이어 벼 사샤리 등다 벼 사샤던 뭐 다 총현의 온데 등아로가 총현쇼가 개차이나다 사진이나다 다 룰루도 길루다이나다 꿈에 당가 파이도 만다도고
0: 네
1: 된다 디카르 등 아롱다 저 칼렌다도 된다 사제테이나다

소노브 소르고르 랑충 클체 찬덤 체버 람바 트기당 정충 섬체 사임숑지 노슬 부당 차튼 도든 부이 찰테 동행 가랑숑 노체 게추 마링리 사임옥 노체 게추 카습 마링리 그룹시 아니 흥을라 당르티 랑싱 용국 게추체 차튼 특출 샤브르 체든 잡추르시 샹친 당어 당 샹친 세종게 용국 게추 샤비 고득스타레 소는 샹친 노스 팅기 소는 샹친 차튼 도든 팅당 냠데 마링리 용르조 소노브 크드 샹춥시티 Unoce Pope Mantan Toshu Tung, Nirpo Dinkula, Manjim Jirchua. Chatin Ring Sung Gansung Tung, Nyasler Gachu Sochi Litun Hatsu, Zona the Zoning Gansung Shaji in La. Nehu Yogi and Okil Mansuchi, Cheshu Tung, General Danger Lang Gansung Shepatung. Sati Agendan Tonchil Tung, Toy Rissul, near the Harso Shaji Rille. Dadrik Pizzi Job Jilvera, Joyan Tang Shanchin Rembi, Son of Kajit Sandam Chevra, Gachu Mangal, Gura, Shivaksum Shamchu Shi.

야, 년이비 죽고 총총소 지난바 대모이나 다다치적 산지 능진반 등이나 총무르크 롱층거 운동이 감성거나 총시 죽소치의 고지시비 디츠르카르마 앞지른거 나총시비가 측거 타동렘체인 안지나 죽고 총총체 리특거 죽고 보자지미야 다나 죽고 총총총마거영 공승거와르근데 당뜨니다 등이 나초 터몽더근노거 제라 총총 나총시비가 림츠나 연주 나총시비가 림층 그 찬총을 이리게 나시기 용어 리와인 리드나 조고총총 청마그 십던 용고 십던 용자 대령형 보좌림 그 나총시비가 슬림 생겼는가 조고총총 지어 로카 등 참니 허리스를 망하지 제때고 리시요 리드나지 나학승가 원마일라 나총시비가 측근 롤리타라 조고총총 청마 럭실럭 사르와지 냠출이나 참오르 나 두고 총총 청마 선능 마시 하나와 돌아뉴고 리 드나치 럭실럭 사르완데 냠출 마시비야 원데 림츠 원마게 토니 냠출이 누구 럭신데치 영치르 잔즈그소 아치 실코리 갸르종즈게고 리 긍르지 땅나 흐트흐트 담비 욘든남 흐치우 담비 럭버르주 말라야이 잔든츠 갈롱기 슈그저 지버셸 테세가 리 드나 롱우나 요노그 쪽고 총총 몽즈그 포자르짐 등 산데 차르식던 요지르 리 드나치 슈닝이나 영 포자르짐그 사샤 럭식 럭실 망아게 토니 야그능니 사이 제그능니 디미 쪽고 총총 창마가 로카 등 참니 럭실 럭사르와즈 쳇데고 리시요 리 드나 포자르짐 그친 돈주이고 yuandana dana jiwu gan maadi paar yang rangyilnda jardin meetu yang rangyang unwa zhengjia cuxin khorir dasegiya. Ri danda lhubchan yogo nuga chukku chongchong maa zika sarcha lakshik chukka dan dashtawi lakshil mungu zika pachira lo zung yu jirindukka. Yang lo zung meenuga chukku chongchong changmaga po jarjim dang lanta darung carxing doon yuweko. yuandana dana jiwu gan maadi paar yang rangyilnda jardin meetu yang rangyang unwa zhengjia cuxin khorir dasegiya. Ri derenge lakshil ndengina yang chukku chongchong changma ge narjib ge longwa markera nyenbi waka jili jambi nolanyar yunga rewayin. Dana po jarjim ge dib jinta ka gora lapa taray datangi dastawi lakshil mangaz ge shekki yonar. Tan dengina yang atsi hishaz ge tata zongi atsi hisha mangaz hina ta shiga shagri nanggi se renge pami yangmi wujgano ge kiwi shedim darga yakuzgab jangjuta ta shiga gachin nanga donchenar. Ri tan di chona nga tsu mazg chigi jagoga, kilunga ewa chigin jagoga, alangturga nita chigi shtana yoka, dala suqwa mangaz ge shekki yoka. Ti hanchin ingina yang chukku chongchong si chona shiga kabdi, jibdi, ganahtam shena ngani, shtamshili ina nganuga chukku chongchong kangmangzga yang lakshil namo mangazga jangtangna, kiorangni ka shtamshi shepi kapsa yang nanga incimga guni lakshati changna, ta shtamdi shiga sonyum dani ngkhi yoni tamuzgrila, nang gisi ta ranga shtamjil. yangna rengge di sembi wo chong mangaz ni ce ko ko no chok chok a chok chong chong mangaz ga cha son jina yang lak se ta tan hui mangaz hi ju ta ta si ga chin ri ri ta na ko chi la nan deng ge chat ta rong thang sing don ju yi yuen den da na ji wu ken ma di pa yang rang nin de zhe den mi tu jing rang yang wa zhen jie cu xin ko ri de se ge ri ta na xu nin jina po wu zha jim ge di zi dam zin yi la thangdi na chungsi piga tsilim tsinggananga dan jina chanchung riri gana gori yonu ga rikisila riri zin ngotu tsigarag dizgiyel

야냥이비 두구총총초 텅디나 종시비가 슬림 층거나 찬총 숨도 무지게 쳤다고 리시요 강인지 등나 조기 딩결 티바 가실 리비 스카콘데 선부인야 아리 조기 딩지스 타우스가 차손지나 영 두구총총 망아즈게 년조가니 능아 기스 능아 제슬라 가신요니 디진터 실러라 망러 갈라흐라 수칼린 조가노가 두구총총 망아즈가 쳤다고 리요노가 가스터 총총즈르라 아리 디한친인지나 영 쳤다 두구총총소 카스텔로노가 다 실러 아 르츠케 차니나 초코 가영스타게 차니나 초코 강멍즈 시팔란당 제비 시팔라 카스탈리 아 당아치 잠치 몽즈 조기 딩저게 걸음 더질이다 땡이 원도고이 감슴게 알랑게 제스라 가시오노고 조코 총총 망아즈가 르치크르게 오너 다나 조코 총총 망아즈게 인지나영 조기 딩저게 걸음 더질이다 땡이 나치 냠줄이노고 실음 망아즈게 정영 욕 더 욕세고노 염천 차스게 인지 땡나 텅디 조기 딩저게 능아영 나초 나총시비가 슬림체난자그 영나 실런디 년조가노그 조코 총총즈게 영 아크니마세니 실러 즈겐지나 쳇드고지시요 아리 데나 나총지마 디스틸라 영즈마 촌지나 영 실러 렌조가니 능기스 아다 조기 딩지르그스컬럼 데니 참마냐 쯔르이노그 실런디 영 시그니엔 요니 냠비쇼르테 요쿠즈그 징 요니 아 징니 마츨 아랑스탕니 인지나 브달랑이 포타르지마 참치 요과즈크르오크 데랑 쳇다치 실런디 신년 요일 디안지니 인지나 조쿠총총 조파 찌클릉노그 실러 셈쿵금 보바시코노 데양 쳇다고 리시요 리 찬총니와 티바가 찌크능아 조쿠총총 제랑아가 시크시노그 시종즈가 아라웅우라 스타크스타

야냥이비 아리 드나암 푸 자르지만 차촌지나 영 디입진든 더땅 더스타위 실은 망아즈 대니리기요 능기스 따글스가 나뚜 메나 나초 나총시비가 슬림 층그 조끼 찍인지르가 런즈끄능 아지기 온도기 감성그 조꾸총총 망아즈가 냠 줄이나 조꾸 드나치 님마일란드가 등아 나총지마 디스질가 영즘글릉 누그 실은 아크 님마시고 논디 신인주엘

야 형님이 조금 청청소 공인지나 치 나총지마 대체영증그 자린누가 그녀마시고노 실런디 년등들 리 랑노 시기 있고 아랑가 설만디비 간가 남말아지비 실라 녀문데 조금 청청 망아즈그 녀니마슬 쇼니 고즈급 정요치르독 리 떠나 포우자르기마라 리와즈요노 딥진등아 소 나총시비가 슬림천디 년큰그 조금 청청 청마그 조모 청청 다디실랑증능징거 파마등 길긴 탐찰할 체크나 양축 리 드나치 슈닝이나 대랑 체트 고리오 노가 조고 총총 쇼파 찌글랑 노가 실라 셈쿵금 보바시고 논디냐나 등아 나총시비가 체크 찬총은 이와 티바가 찌글랑 시주엘

0: 어쩌마 레만주야 솔직해지가 디제레
1: 세롱 다모시 얼고준나 마루에 노머까 얼고마 세속고 년다 있느리
2: 얼고마 차티 아니서도 얼고준 차티 조버섬
0: 야 다솝지 주소너레 어쩌마 레마 윤주리
1: 세롱 다모시 너나 녀주 람트메노가 송나 송나 말이 녀주 람트 우덴적 저사이너리
2: 점질라 드글음 서송실 우덴적 희샤 샘서종
3: 어종 다회 앞이 흑진으로인
4: 흑흡샤빠 퍼위 댄차인

다트 비치 조브제니네 르제 급지 주시 좀바 한정기 베이징데 카나디 조리부 정 초리이 네트비 켈리와 특진진 티츠 소바 정 데머가 노흐노드 태자 초비 주시함은 노흐노드 공시 린즘비 한초게 주시 응가는 직 조선 커비 소든선 란자 청능 초린 코등 제퍼는 자 청능 그 한정기 단도네 다루르다 등부르 주시 시진핑기 총리 칸이 등냠데 베이징이 현좀 짐을능 스티 탐몽근 인진 같이 나랍등 람바 슝웨 중국 등 카나가다 자크문이지 환주르 사브리 장진 치와 등 냠디지 워흐 쳔보르다네 중국 쇼 칼라쇼 등 냠데 자크미 진 고틀피 탐몽근 인진 같이 돈출이 보셔 봐 등에 소진 차쿵지 냠디 사브등 등 동와 니쿵 사르이 블랑쿠르 등 미제르니 소크사르 차쿵지 냠디 라흐눔 시티 중국 등 카나디 탑지 조폰젤라 사라스 존절 등 단릉 젠트치치 람위 토트 넌던 페이지 선조버 근덕 동도 요래 조리 단도네 카나다 쇼지 중국어 주연 페이지 동지 찬톤 동침세 진 요래 중국 쇼 등 냠데 켈리치 니픈 냠디 땅습 탑이니 카중 젤라스 존절 등 단릉 페이지 선조버 근덕 동도 요래

다직 비치 접단이네. 당직을 할 때님 토름 톱지 삼루 찹스도 샤브 네스도 셰비 징문 총데 서흥늘 개통 톱친 더디 바당에. 상친 등의 수제 좀바 상친 등의 소소 샤비 아윤 탄킨의 수지 리치펀 총더 시퍼 마슬럭 담셔레. 제첩 수제 시진 핑기 톱지 삼루 찹스 톱친 즈비 틀랑능 비 잡툰 가친 등 서흥늘 할 도시 원앙 급지 송실 가친 저 공동 톱중 등 럭더 셰 바당에. 등근 토름 톱지 삼루 찹스 샤비 타치 쇼용 고틀 진충 셰 바. 삼도 차슬 타치 집지 익사르툴라 흐당습 더킨덕 동와 소르훈지 익사르지 익담지 럭부르샤디 토출 토수 출은 제브르셰바 주시디 니히 쳔비 프스미 요파 등 크크르 요파 카르디 뇽 타파 반투신도 요파 피체 데르브사르 나그준 없음 소르충 셰기 상첸 등이 지는 잔즈가 부의 보정 초준 진권 좀 시 리치판지 랑싱가 니슬 하정가 무슬와시 인싱 토름 토브지 삼도 차슬 샤와 럭부르접지디 차슬로 된적 등 사공 폐지 머리금 터집시 접 제용 등 제라 요비 니퍼드 등가 쇼용 고출의 진총셰 바등 영덕비 차스지 갑쇼 담브른 전바 너힌 전등 제가 예사프 단송셰 바 중화 머리 진튼 속빈 더 기프 담브르 쳇퍼셰 제데 소브주 소브지 등 소브천 머충가 고름 샤우르 쇼 소수르 쳇퍼셰 바 줍시데 비슨 토이 삼루 차슬 샤브르 데니 나그준 접 삼루 찌지르 등 나그준 접 샤브줄라 니쳇셰 기시프다네

소는 소리가 우리 양충 글체 찬듬 체월 렘바 찌기등 정충 섬체 사임숑지 노슬 부등 차튼 도든 부이 찰테 동행 가랑숑 노체 게추 마링리 사임옥 노체 게추 각습 마링리 그룹시 양니 흥을라 당르티 랑싱가 용국 게추체 차튼 특출 샤브르 체든 잡추르시 상친 당어 당 상친 세종가 용국 게추 샤비 고득스타레 소는 상친 노슬 팅기 소는 상친 차튼 도든 팅등 냠데 마링리 용르조 소는 그득 샴츠브시티 Unoce Pope Mantan Tosu Tung, Nirpo Dinkula, Manjim Jirchua. Tatin Ringisung Gansung Tung, Nyasil Gachu Sochi Litun Hatsu, Zona Dazoni, Gansung Shaji in Lab.

0: 제주도 아침에 같이 한스그리
1: 머게당 잔즈 스시연로 저흔 지키 제시고당 머르 카치 제시고 암양나 칠르 타치 제시고치 아증즈라 징굴 럭터시당나 잔침그 겐트 전다시 크기심
0: 레렌 군전 바 단대쳤던 그 그게 아다 통계치 작용이 되는 그래서 지금 그게 모으라거니 그 잡채 놓고 잡죠 그렇게 다고 이제 딱흔 지크 그셔고 빼고나 죽거나 머리 카트에나 죽거나 길이 태초 그셔 군데 다도 좀지나 다 쳤던 그 아 그 틈을 잡으면 있다네요 그렇게 돈도 내 못 돈은 돈 못 그렇게 아 셋도 셋나 동화만 못 쳤던 이제 그 니좀 잡음 그 돈좀 잡아 니가 그는데 아다 딱흔 지크 지는 인데 돈데 그 단가 사우스 시욕 Танда тухнян кэ тахын жиккла шигну горим гэ чок та гомни инач яна нева тухти мамжана чимчен кэ манжах андира чертэн гэрэм басым гүн шинач ук рэмба тууйна а так тахын жиккэн дэ тухнди замзыг шенкэн яна кэ гани чим шенкэн згина дэ тухнди а к лучи гэ янг гэ тик зомжих яна к цэзун

0: 아리 인자성스리 상글라인지 아니야 모든 게 큰데 떴다나 다른 거 단시 근눈 당이스 글마 단시는 주의
1: 왜
2: 왜지
0: 어 이게 진능 초대 뭐이나
2: 아 제모 제모게
0: 아 토문이나 치 다른 총은 정도 연청커 워케 롱팅 강종 샤나린 선다 특다 잡줄이 놓고 같은 치스
2: 어 야게 라가디체
0: 아리 이게 진짜 다 챘라 촌나 샤와 주이나 초드 작금 데링카 민쿠르 사츠근데 뜨는 저와 요너가 다 작금지 된적등 시수그 리간 돈에 날이가 욕 아 된다나 다 데링가 렌천데 지니 체진이나 체등 초 작금 말지 담지즈가 통어즈 참망 우초에나 처머리
2: 당아 레간데렐 달로 지도 달로 지로 테르레레
0: 레레레레 초 바이가니레
2: 바이어 베조 찬도
0: 레레레레 소다컨이 탈시니
2: 아 로다 데 고호트 레리 로다 치모드 나로라이나 타타 아 친세지 로다 치모시
0: 레레레 체종레라
2: 레레
0: 아 소다는 거 체리난도 시스기 아
2: 로다노 토나이 파제도 당하루 저녁에 소도 저는 하루 진짜 바이저 저녁에 쇼크 로조도 치아다들이 다 나도 바이다 이 화제도 다 르몬보리 저는 다 동체는 저 화제도 저는 다 다치 다 쳤다도 저는 다 론두 까모 까모리 나 하루 로다 소포를 버디 저는 나도 파인의 로잘 바자 저는 그거 가지고 저는 장코 지세도 그래. 저는 이 지역은 아로라 조치한데 용된다. 내가 교조 찬도네 근데 스트라이크 인치 전부 내 전달로 조진. 심지어 전달로 조진 전달네 저는 소보 쇼라. 더 민콘데 조바 도몬 거야.
0: 네.
2: 나서 파이다에 가서 더 다운로드 민콘데 저런데요 말이.
0: 네.
2: 저런데면 등 와서 나도 나 저로바 당아지 로로 론다스지 파마도 도포 번치다나 저는 실은 로뉴 로뉴 말이.
0: 네.
2: 또 치아다에 가서 내가 그 다른 와서 스트레칭 치도 배준이 받으라 다 저런데 레스를 그때 레드를 Tengarong pasang jil ta jalan di inda yukha zi da ta jakai na da, mri na da, ta gong gong pei na, ta ya jie zi shu da ku qianpo kian zhok xin zu.
0: Ma dee dee dee.

0: 비진지 디슬로 종하인
1: 아디엘스티르 사른기르
2: 아갤럭시르 사른기르
3: 냠코나 바치나 바브디모 인나 데릉나 쳬르치거 다트크 비 칩저거 덩 자르치거 다릉 아비 치르nga 워치거 다릉 아비 치르nga 인라 자파상 쳬레 제치 디르타르 제치 산지레 슬라냐 브르가스시

이제 도윤 니진 학치기 년톡 비 참을 전점 시킨 전주의 맴다가 정십시 뉴욕 매순 주제 현실 다르나 미막치기 만큼 덥지 않 몰라 심치가 니슬 시작 미래 아리 년주 제작 비 잉이 년리 링원 바다나 맴디 어제 저기 대톡 척버 당친 제 만초 쇼신 돌싱 응앙 척 집이 람조위 지제 님터 공립 잘래 년톡 쇼지 돈침 쇼이 년점 제 졸름 니르다 거듬시 당디 맴디 잡이 돈친네 뉴욕 니크서 그글라 아리 리르 간리 냠든 촐 휘치 앙당포 토퍼 템제 쉐비 거츠든 지기 좀 마트 쇼와 임비 마하튼 샤춘 상름터 만초지 칸요레 니우그 년톡 쇼지 거츠 제브덴진 간림 시칠 첸톡 반 버스니 거르시 요레 아리 현주 적산글 다르나 돈친 쇼일 때 년톡 비블랑 쿠르식 땅 와르트 멍갈이 메레 멍허 년톡 쇼지 쵸든 라르터 쉐쉐빈 요스레 Ayalang Ayaslam Chimtun Jakub Sanjir Khangi Tsi Jobji Nyangni Tsi Pewar Tarna Ayalang Chimtun Jakub Denji Ganyon Tan Khangi Sajig Pei Nip Shajir Ayalang Tang Arif Zogum Jie Tor Tar Maung Bi Nyin Jigchi Rang La Khor Mu Tsum Tsong Gagar Gaiwara Reishib Shi Pi Chagzang La Njoyu Chin Jo Song Tong Murgi Parv Shi Yusir Sajig Lip Shapa Tarna Zogum Jie Tuk Tambub Don Tsan Nga Wali Khor Mu Tsum Tsong Gagar Gaiwara Reishib Shi Pi Tsong Tun Chagzang Chi Ayalang Posum Tsokim Tsong Gag Dodam Chi La Reishib Chogi Sir Nyin Jigji Din Nang Da Khwar Mu Tsum Tsong Gagar Gaiwara Reishib Shi Pi Chagzang La Jocong Jeng Mei Parv Shi Yo La Jailan Jocong Tsang Ma Ayalang Sajong Gek Tong Jin Yin Diya Mang Jis Tang Ayalang Shog Ji Bosum Tsokim Tsong Gag Dodam Ji La Jailan Reishi Tan Ni Nyer Da Shep Shir Tang Lin Jo Gi Bing Gan Chua Yo Sir Sajig Lip Shabar Dar Na Tang Rkib Jiang Mekseg Ni Cil Tang Tsong Zhe Ji Sa Kung Ka Ki Si Ngar Jin Lop Dien Jig Ji Nian Kwa Yo Parag Jig Ni Tsong Zhe Lop Dien Jig La Kag Tag Tang Tso Tuk Tuan Chim Jong Warg Yo Chil Jailan Chagzang Ngi Par Da Khtan Ki Ji Lam Tag Tang Tan Bip Ji Di Sul Tar Khwar Mu Tsum Tsong Gag Jig Gi Sir Sajig Li Darung Sha Jir Khwar Mu Tsum Tsong Gag Ngan Jalim Sha Ji Tang Jivi Sha Chag Lak Tar Go Jig Tang Lak Sil Shib Cha Bosum Tsokim Tsong Gag Dodam Ji Yiv Daag Tang Ji Yin Saung Bandil Mipar Zwa Suk Ji Tuan Daga Jambi Shug Ni Ilang Shug Ji Zogum Ji Tu Tuan Tsin Ar Ngawi Jailag Tan Bip Tar Gingi Chib Shetub Cho Ji Yin Sir Arisi Nyanju Ji Tsi Jobji Nyang Nisa Piawar Tar Na Arisi Jakub Dhrin Nipi Gongsi Gwabjig Lakhtar Khombo Likha Chofu Yinyin Tar Pshajir Chapo Lora Nyang Luk Satsik Laf Tamar Nyingi Rang La Nyanjir Charnyum Ji Tang Ar Ngabji Yanchin Jabgu Tabiw Sir Likha Chofu Yinyin Tar Wukilan Chang Mahung Gye Mamilag Namchir Sogweb Chani Chapo Lora Nyang Luk Satsik Tang Satsik Nisi NAR Gata Ar Chongchir Lan Jabgu Tshi Nafshuk Ji Ngabjil Kilin Topchin Jabgu Ji Tang Chang Tang Nisil Jinchin Mepar Chirin Topchin Yole Nyang Luk Satsik Ligshin Chongchir jiang mangchul ga mangzi rikul jiang jabgul shuye da jir yusir. Chabu lor nyangluk satsik na yorublanga chi nyewi nyangluk satsik hirri la. Nyirtung nyerni lor da nyipar wukilanji nyamin shuk yung nyeran parib shirji. Arasi chabu lor nyangluk satsik chunzim shi. Dir jis nyangluk satsik dir tang mangpur merjuk sam yang na mamalag namjir godung tepi tang dib denjig tani jachib chan chuk semkir lagda yusir.

0: 알아 렌체
1: 아마 아까도 니리 뭐
0: 아래 공 장성 만큼 내볼 때 그토가 더 늘었다 나 댓글 때 유월에 마성아 체크 사건 나와요야
1: 아마 아마 다 소소소 원래 주 아래 공 장성 만큼 나 다시 니야 구야 다 참아서리야
0: 아 아래 공 장성 만큼 다 사거지 지그라다 오늘자 널 간고 니가라 대치 송했다 찍찍찍 하타야 나 간모 송그 덕대나 캐니 아득찍은 요거노 초막사세 그 초치
2: 치티라 다 머게 크르모 템케니 마람 밥트 노르크
1: 아마 댕기 에 지 아니기나 무즈 찌가 송족기
0: 머게가니가 약 참어서 건데 땅이 힘들다
1: 뭔가 무마즈니나 나 닐라나 아마 맹크나지 지타나다 다르츠칼로 송노리야 아까
0: 오이
1: 나 맹크한테 니나다 닐리 맹치구나 축구진이 구어모 지나 리콘 사자기 때문에 나는 좀 화롱 사자기 때나다 부산 주지 말이 봐
0: 조그거나 난 고록 걸어모 난 나쪽으로나 자주 화롱 거라우 초로 거라우 장송 만칸이다 샹친 용기 냠리 만지구나 죽고야 만른다 까지메크 나 가모랑 아니가 때네 된톡 찍거랑 아다네다 아랑기다 골모스톤스가라 쿠마르구타야
1: 아마 다 쳐숨기 땅 닐라 능카타나 언사마스리 다시 죽으지리때
0: 야다 촌 요나 마송공아 카퍼즈가다 땅땅지나 하고 나바마리 냐테랴 템메트미 오카
1: 아마 담아즈만 이래
0: 망가 뭐
1: 아마 나체 맹킹그나 카프론트스
0: 어떻다래히 야치 치고 트거 든슨
1: 어
0: 젤든 거트
1: 어
0: 든든 데야
3: 강르 콰크 나나 장송 만듬 린저 바그널 숑나 장송 만듬 장르신 용캄 트나 장송 만듬
4: Chukpunan baan jigin tar tsangmii lawa tar ching gyn chukmuse ergunu galayang dala sanshi nang chukho.

야 쪽번남바 다양할바 테르칭근 죽무세르고누가 랭디엘케레니 무그토니 대공글렌친데 언지게다 고당타 디나데르공글렌친데 체르마도마그 좀지글레데 땅체적가니엘음데 좀바긴 레첸디 좀진간커와 체릉자히 땅스타클와 단진수 제치우스타클와 아응적 체릉땅 손음 마린치니긴 따디모

0: 아망 춘초비 양신양리 쇼비 알랑가브데무 아망제 로탄 아르바리 돌비 카리센 서
1: 가망제 판으로 왕들다 댐비 가와 조바 톰친들이 인지르진트 잡비 스빈 차르크 톰친다라
2: 야지댕게냥쿤족부남바 참드니잉 알마 소운트르치클랑비 알랑구마 시르케 초르테네리 세르구누게 아망레시 고디시 효레 체체케 냠세지슈고

쪽분남바 다르타 제체 년신 농군운데 총은 5개라 농친지 촘친더라글렌체인 디나 참더니 영 알마른친 로마글랑비 성라리 라무세르군우 제르그니무흐 제적간 헬름데 고디시요레 청민현주군우

0: 아망 춘 초비 양신양리 쇼비 알랑가브데무 아망제 로탄 아르바리 돌비 카리센 서
1: 아망제 판으로 왕즈다 덴비 가와 조바 톰친들이 인지르진다 자비 스빈 차르크 톰친다라
2: Nyankun chukpo namba, dayang di chukka hengge derengge chomchin daraga lenchen tongchim danin chukku tangta. Lenchen de cherang zhoma ge zomchig ilde tang chechaga nyelam da zhomba yin. Lechen de zomchin gan karwa cherang zhahi tang, shtakilwa shtanjin chu. Shchachiw shtakilwa agangchak cherang tang sonam renchen yin. Dadimu.
3: Na chung si pi rishti che dora.
4: 我比我有十个生活

야, 저 뭐 청청소 되나 대롱는 다 안가위 와시그 디칭그니 모래라 되나 토머 아직은더니 대롱 디칭라로 진비 저뭐 청청 용 조시 용위 짜기 먼든시 야, 되나 대롱 먹스그 단도모 디칭그니 모즈가 아주 양치를 나 총시비 일가스크 타통린 친덕능린 좀성나 아치가 리와인나영 대릉진아 주포 총총치 디친라로 쇼르드 다 디친덕 잡중그 로지라 영 문자사그 릉릉그 파일 영나 릉릉그 파이크 곰수 따라 떼땅 떼스땅그 디친너로 흐땅자 영 뜨그 흑그 흐땀질 멍아리 질룬이 요절이라 레아지르바나데르노토포총총소린츤타통그아다고름촐랍식당나디토크디타크스탐질레니잉아토포총총소냐암줄세퍼가스시야하체세르드쿄라르쿄라세라야토포총총소디나 데릉그나 총스피르가슬 타통린츤 데그나 아직 하진데 조보 총총처로 조게 드긴지르가 참바당 티바가르치가 참바르 베가르콩가 참바지 참바 총목숨 거득시일 데릉가 조게 드긴지르가 참바 총문데가 능아 총오스글롱청가 런츠그능니 조보 총총 용아 아다 담시다 당이 공성가 럭치에서 거득시요 노고 실라 동문진아 소조 총총을 조마 치르치급 능노게 그라 남을 세롱세니 시든 해모즈그라 내가 한치니 영 다신 나르세니 너무게 아 동는즈가 해모즈 거득시 열 더스타비 실러니 거득시 했던 영 아다 실러 동무 인지나 그라 남을 세롱세고 녹실은 해몬들이 아 되나 데릉가 나와 와시가 디친데 선용진아영 디친데가 흔히 나초 뭐 창마가 리컴땅 샘컴 대통 용비 다 흔든 거 디친스레다 지나치가 데나 치가영 단더스타비 흔든 즈 세마냐리다 땅이 그라 남을 체릉세르곤데 다든다나 린슨데냥게 요나가 조포 총총 용아 아 로브종 야튼자 리풍업 대통 심큼업 대통기 잘롱 정비 흔든납 자직시오님은서그 두부 총총 지잉 린슨 타통거 글문질리다 땅이 랭헤몬더른거 전침 파마당 아릉라 카차비 아게르근 영마 아릉거

대간치네 때릉 조끼 드긴질 그 참바 청원다 당 티바 가시 그 참바 청원다 질리다 당이 아른 거 능근 전통원 바명나 담 하시 그 타근 전통 엄지들이 자득시 요 큰 거 조보 총총 요나 스카토니 린슨 타통 거 스글마 카브르당 용르 가서시 린슨 타통 근 거 카브랑 정 특거든 치 특슴 니르게 섬든 나랑아당 특거든 치 특슴 니르게 섬든 트기노 조보 총총 청마게 일라서 우르즈 요라

0: 샵쪽 알아래래
1: 젠 깨긴 빠진 알아래
0: 난 허리 튼튼 알아래래
1: 족보 천사처 제초 나초시비 같은 렌즈죠 조기 증제자 참불시니 얼렁얼렁 잔대자 생겨로월 가스셔
2: 야나 청시 뜻어 디나 토머르쇼 데른 그 조끼 징질 그 참바 청문데 그 나시 주일 데른 그 조끼 징질 그 참바 청문데 그 나 공내 아지 오슬 시슨 바터 토머르 주보 청청 남 그 녀마 거지기 주인지나 로리 지마 청청 얼마 피치 그 능노 그 그라 남을 체릉세니 랭 헤모스기엔 디나 랭 헤몬데 주보 총총 세천나 영릉거 전친 파마당 릉거 전친 아겔근 남라 데릉 아믹스거 디친거 니몬데 스타와시글라 아 릉거 셈든 전식거 럭치스흑근도나 디 다타니데 렌친 타통거스글음 특거든 치 특슨 니르거 섬든 나릉아당 특거든 치 특슨 니르거 섬든 틀라 카프르든 용브르가서시 렌슨드근 돈슨바 아치 노르초거 카르진데 주보 총총치 카프라그일

0: 캠비 시청 련신
1: 하루이 담지라 할랑진
0: 흐질비 도커 타진
1: 아르비 아당 캉점진
0: 나츠 나츠시 비어가 찰다스진
2: 야나청 접어서 국내치 티바가 은주식시비 담질라니너리 디나 참드닝 나서 정말 대령 좋게 드린지르가 참바 정문덕이 나 거득시오노 그실레 그니야모 다신 로블러스에고노 그랭 대식이냐 나치모레 아 동는 대식이냐 나치모레 동는데 인지나 아 다 다타 로브충 그 로직 그 아름반드 다 찰라니노 그 로저서 양나 니는 기브지니 정지라시 큰제 로저서 그치 어지그라니 딩지스가 일 참바즈가 울릉이다 땅이 다른 거 튼튼 거 저거 돈정 거 로자거 얼곤탐 히그다비 자힘 흔든 거 철드 나저 정말 그 냠게 다신 로블러스 이거 노동는 해몬디 냠다시 냠주일

야 다든담지 형님이 저보 정청서 등 저보 정청세 샴튼제 침득남바 제치 못하다 디른 자바승인가 나충스피르가슬 타통린 슬라님버가슬시 데나 디른가 나충스피르가슬 타통린 슨데게 제티 간마 든지 잠제버랑라 나초 디른거르비 가르콩거 잠바 정운데게 나시게 조일 데릉그르비 가르콩거 잠바 정운데그나 탕회마그 르비 가르콩거 잠바 정어뜨그 얼렁시뜨등 자리다땅이 마타타 시브르 아정뜨르 제트르샤기스니 너모그 휴샤통즈 아자치비 도보청 총초당 도보청총치 샴덴제 파마남버 냠줄샤시엔

0: 야 다든 담지 형님이 저보 총총서 디츠지 근기 영 데른 그 자바 성인 그 나 총시 비르가 쓸 타통 렌츠인데 영 동츠인데 닌저그란타 렌츠인데 그 좀직 바등 돈츠바 노르초등 좀직 간크라 타자자키 스타클바 담틴초등 제치프타클바 응직 체릉등 선음 렌치니인 통지미 렌츠는 나초 영치르 차용 다데모시
1: Арни нан туин чихтам я

0: 야 조금
1: 데모 어 데모 데모 데마 데모
0: 야 데모 야 초대 신지 나시 달리 리와세케 럭티 그디
1: 다시 됐어
0: 야 테른 거 럭티 로암 포코체 지릉 비 치칭 소아스 군고 말로 징고
1: 어 냥카 용라 양도 지데케니
0: 그래
1: 먼저 봤던 뜻동아 통화 거전다 그러면 이제 봐야 하나 막 지데케니
0: 야 과든지
1: 야야 너럭지 다 통화지
0: 그리고 세팀이라
1: 어려 더 아니야 같이 또뭐 먼저 바꾸는 데 코디네
0: 야 데모
1: 어야 데모

0: 야픈다 디모
1: 어 디모 저 디모
0: 디모 디모 레와차 시작해요
1: 가 얼마나 주목을 하는가 지금까지 따도이 파사 누나요 되니네
0: 주목
1: 어디
0: 따도이 파사 누나요
1: 어디 뜻이 맞다
0: 야 갑자기 됐으나 거리라고
1: 오야
0: 디모
1: 야야
0: 야 조금만 봐 되나 되는 거 리진데 고 삼아 뜻더냐 큰 쪽부 얼마가 가브롱달이 소소니나 랑근 삼지럭티 그랬더니 갑지미리스는 아리와르 샤던다 되나 갑지미리스는 아치치크 린든 쳔진데 리진데도 고드시라 되나 샴니 아치 되는 거 리진데 그 지통민 삼지럭티로 포화잡지는 위 시치진 좋아서 그 누구 먹는데 냥거로 용기를

0: 야 저거 데모
1: 오 데모 데모
0: 야 초대는 거 레슨이나 시키다래 라마 라모 속은 비 스텔니르다 카트르스 그노 그랭데 사자크지
1: 오 제 다촌 건전 바다 최동 포모도마다 체미도마다 체롱도마라서 바 탄젤라 로스스크네인
0: 그래

0: 야 저거 데모
1: 오 건담바 데모
0: 데모 데모
1: 오 그만 잠바가 아마 돈말 세지 돈을 넣어 돈을 넣어 테디냔 지려 가지고
0: 돈은 뜻하면 양 오 아마 세군더라
1: 오 아마 돈말 세군더래
0: 아마 세군 오뎅 들고 오뎅 들고
1: 오 레응어래 따다
0: 야 갑지 밀리스 넣고 들고 데모
1: 오야 데모 오야

0: 알아 렌체
1: 아마 아까도 니리 뭐
0: 아래 공 장성 만큼 내 원래 그토가 더너라다 나 탈거다 요라 마성아 체크 사카나 와용아야
1: 아마 아마 다 소소소 원래 주 아래 공 장성 만큼 나 다지 니야 구야 다 참아서리야
0: 아 아래 공 장성 만큼 다 사가지 지게라다 오나자 너 간고 니가라 대치 송었다 찍찍지 사타야 너 간모 송가 덕대나 캐니 아득찍진 요고노 초막사세 그 초치 치티라 다 머게 크르모 템케니 마람 밥트 노르크
1: 아마 댕기 에 지 아니기나 무즈 찌가 송적기
0: 머게 아니가 이거 참어서 건데 땅이 힘들다
1: 뭔가 무마지네나 나 닐라나 아마 맨카나 지츠 지타나다 다르츠칼 송노리야 아까
0: 오이
1: 나 맨칸트 니나다 닐리 맨치구나 축구진이 구모 지나 리콘 사자기 때문에 나는 좀 화롱 사자기 때 나다 부산 주스 말이 봐
0: 저 그거 알아 난 골록 걸어 뭐 난 나쪽에서 너나 자주 화롱 거라고 Cholo grauk. Jansong mankang nita shangchin yung nyamli manji guna chukuya. Manjinda shkaji mek. Nga gamura nganiga tani dintuk chikar nga dhanita. Arangi ta gormo shtongzgara kumar gutaya.
1: Ama. Ta chosungi. Ta nila nangkata na onsa ama chili tashkin jugu jiri. De.
0: Yata chun yo na maasong konga khaparzgata tangtang jina shagu. Napa maari nyatera timmetum yok.
1: Ama. Tamazima nire.
0: Manga mu.
1: Ama na na chi mankang gana khaparang chasi.
0: Tata lehi, ya chi chigo. Tu ge den sun. Gel den ge tu. Den der ya.
2: Shkang le kwaskal na na zhang song man lam. Rinzir bagnil shong na zhang song man lam. Zhang zhi yong kam chi na zhang song man lam.
3: Yil kong to shen yang, sa tong to da jing, li ka lhsum ke rumni zhantan la songi ba tang, xin zim ngak zan tang, duk din di shib ji, kori kama lan zim chung da ni, rang ni ki ti chul la, ran tang gi shib par sha gi.
4: Ya tuk namba tenan, cham de ni namba su ge lwa lga jaga lang vi, ak pa ma su gu nu ge lirki nyamun da la san ruk shi.

야스든지 상관한지 때나 다리그 원농천지 보니 다 동글레슨 동점다는 소주의 레슨다고 섬드가 봤던 섬드가 안크르바 사람 자시했던 다클바 담든수 제주바 다클바 안드가 사람 등 손머리는 친이인 그 지미 레슨은 나수 양처럼 좀 다른 남바수 자시 될 없어

라마근 드니마그 그 혀가다 당제네. 베리 머세 베리 머세 다디 쳐도 코이니나디도 크라 동구체 다도 딱 그 넣고도네. 베리 머세 디제 다도 와우가 아마까 우빠세 당즈. 아 와나로 우 사저비. 어 와우가 아마께 우빠세 당즈. 베리 머세 디 와나로 와 그 위인제 다도 우지 와우가 막세 당즈. 야, 다 그니가 캐벌다 띵고 우리 딴다고 니냐다 아랑 렉토치 친즈느리야 고가다 아랑 렉토치 친거 회저치저 더디위다 드무니냐다 아랑 렉토치 친즈느 따따비 도미 땡그라 투모송라 프이케나 아저니체 아랑 렉토치 틈 타조데 너나 정마 호미체 마치 비저야 쓰나 약거 포코에나 아랑 아랑 글루티가 어떻지 나시 뜨마와야나 도디와야나 산자바야나 고마인데 아랑 산이 전 탄증거라 워 근처가 좋나 먼저다 뭔가 참아나 고마인데 나 증거도 없거라 알로 와고 메커 더 뜨고까 아랑 렉토치 친은 고알엔 소토니 뜨모드레 야 디메라나 다르 키팅아 장외 남쇼 트첸지 아리그니 장치 파로 럭선티 어머메 럭셔든 첸 쳇트베 아지튼 탈제 챔라소 완데 아 키팅아 장위디 하카타카야 트샤닝에 시라적치 탄시치 키레 탄시치 키레드나요 치초 꾸아 꼴로가랑 왜까 가니치 츠노라 야초나 차가티 하트그바 디야다 렌치치 히레드제 디마레 탄치치 히레드밍 다치제노 즈모르톤 그 탄테 루라 니카 하무이나타 루라 닐 하와이 무니가 탄치치 히레드제 루라 니치 마카이나 탄치치 히레 마레 아정위 히레드제 몰라 닐라 탄치타 정와 니가리 요네레 니스토 세이나테 니가 요네레 코나 제이그 시롱 가가 아만느 키주티 무아스 무고고 터치느 그나가테 그그를 그 너마타이 니통가 티느즈지마 코스그라티라 위르테라 르르테라 스테르테라 아마게 너마티 그 철그치지 타디느 틸한치르 틸한치르 디얀 한치나 틸한치나다 선츠 상화드가보다다 요치 마르바드 티 마레 크타투 타마라 요느레 할치테 언전 할치그 ᱡᱮᱯᱤᱪ ᱢᱚᱫᱤᱱᱮ ᱦᱤᱡᱢᱟᱨ ᱛᱟᱛᱨᱮ ᱠᱩᱜᱟᱛᱮ ᱛᱤᱞᱟ ᱪᱤᱨ ᱟᱡᱚᱱᱟᱫ ᱱᱩᱠᱷ ᱟᱨᱤᱝᱜᱟ ᱡᱟᱭ ᱱᱮᱱᱡ ᱡᱟᱭ ᱠᱷᱤᱜᱩᱱᱟᱫ ᱛᱤᱱᱤᱢᱟ ᱡᱟᱝᱫᱢᱮ ᱛᱤᱛᱟ ᱠᱟᱛᱟ ᱥᱤᱛᱟ ᱡᱟᱝᱭᱟ ᱜᱟᱱᱟᱥᱚ ᱪᱮᱪᱮᱱᱡ ᱟ ᱪᱮᱪᱤᱢᱩ ᱟᱨᱤᱜᱱᱤ ᱡᱟᱱᱥᱤ ᱯᱟᱨᱚ ᱞᱚᱠᱥᱚᱱᱛᱮ ᱟᱨᱤᱜᱱᱤ ᱡᱟᱢᱪᱩᱱᱟ ᱟᱫᱟ ᱟᱨᱤᱜᱱᱤ ᱡᱚᱝᱢᱩ ᱱᱟᱫᱱᱮ ᱥᱚᱱᱮ ᱭᱚᱱᱫᱮ ᱠᱚᱢᱯᱟᱞᱟ ᱛᱚᱱᱛᱮ ᱫᱚᱢᱮᱛᱟ ᱟᱢᱚᱢᱮ ᱞᱟᱠᱥᱮ ᱨᱤᱱᱪᱮᱱ ᱪᱷᱮᱛᱛᱮ ᱟᱢᱚᱢᱮ ᱞᱟᱠᱥᱮ ᱥᱟᱫᱮ ᱥᱟᱞᱚᱱ ᱛᱟᱣᱤ ᱤᱧᱡᱮᱱᱟ ᱫᱩᱨᱡᱤᱭᱟᱱ ᱨᱮ ᱠᱷᱟᱭᱟᱱ ᱥᱟᱜᱟ ᱟ ᱚᱦᱚ ᱟᱢᱟᱢᱵᱟᱱ ᱟᱸᱡᱮᱞ ᱦᱟᱢᱱᱟᱨᱟ ᱦᱚᱠᱟ ᱥᱟᱜᱟ ᱛᱤᱛᱟᱠ ᱛᱤᱛᱟᱣᱤ ᱞᱟᱠᱥᱮ ᱛᱟ ᱟᱸᱜᱟᱪᱮ ᱥᱚᱱᱩ ᱧᱚᱝᱜᱩ ᱛᱟᱸᱜᱟᱪᱮ ᱥᱚᱱᱩ ᱧᱚᱝᱜᱩ ᱡᱤᱛᱥᱮ ᱛᱮ ᱛᱟᱜᱥᱟᱝ ᱜᱮ ᱛᱟᱞᱮ ᱠᱷᱚᱨᱢᱮᱠᱤᱭᱟ ᱪᱮ ᱠᱷᱚᱨᱢᱮᱠᱤᱭᱟ ᱠᱷᱟᱱ ᱠᱷᱚᱨᱫᱤᱱᱟ ᱠᱩᱜᱩᱜᱟ ᱤᱜᱮ ᱥᱤᱭᱩ ᱠᱤᱱᱟ ᱪᱷᱩᱢᱩᱫᱨᱤᱱ ᱜᱚᱡᱨᱟ ᱛᱚᱢᱚᱜᱟ ᱪᱷᱟᱪᱮ ᱢᱮᱯᱤ ᱚᱜᱱᱮᱛᱟ ᱠᱷᱩᱪᱟᱨᱤ ᱦᱩᱫᱤᱱᱮ ᱠᱷᱟᱛᱟᱝᱜᱟ ᱨᱟᱝᱟ ᱟᱧᱟᱝᱜᱟ ᱢᱮᱞᱚ ᱛᱟᱨᱚ ᱥᱟᱝᱯᱷᱟ ᱠᱷᱟᱛᱟᱝᱜᱟ ᱞᱟᱜᱟ ᱢᱟᱢᱩᱡ ᱠᱩᱣᱟᱫᱟ ᱧᱟᱝᱜᱟ ᱢᱮᱞᱚᱝᱜᱟ ᱥᱟᱝᱯᱷᱟ ᱞᱟᱜᱟ ᱢᱟᱢᱩᱡ ᱟᱭᱟᱝᱪᱮ ᱡᱤᱞᱚᱜᱟ ᱥᱟᱝᱯᱷᱟ ᱞᱟᱜᱟ ᱢᱟᱢᱩᱡ ᱛᱤᱢᱟ ᱛᱟᱜᱛᱟᱜᱟ ᱠᱷᱟᱛᱟᱝᱜᱟ ᱦᱟᱪᱮ ᱯᱚᱞ ᱦᱚᱭᱱᱮ ᱪᱮᱪᱟᱛᱟᱛᱚ ᱨᱤᱜᱱᱤ ᱠᱚᱨᱤᱱᱟ ᱪᱚᱠᱟ ᱡᱩᱝᱜᱚ ᱠᱚᱨᱤᱱᱟ ᱪᱚᱠᱟ ᱛᱤᱢᱟ ᱜᱮ ᱛᱷᱚᱱᱮ ᱦᱚᱭᱱᱮ ᱥᱮᱵᱮ ᱱᱟ ᱛᱷᱚᱱᱮ ᱟᱡᱤᱛᱟᱱ ᱛᱟᱱᱪᱮ ᱪᱟᱱᱞᱟ ᱥᱚᱣᱟᱫᱮ ᱥᱤ ᱥᱚᱱᱫᱮ ᱪᱷᱠ ᱢᱤᱛᱚᱨᱮ ᱟ ᱥᱚᱱᱫᱮ ᱪᱷᱠ ᱢᱤᱛᱚ ᱟᱱᱟᱱ ᱥᱤᱛᱤ ᱟᱱᱟᱱᱛᱮ ᱡᱟᱥᱪᱞᱟᱱ ᱡᱤᱯᱟᱫ ᱛᱟᱣᱪᱩ ᱠᱷᱟᱛᱟᱝᱜᱟᱱ ᱡᱟᱭᱱᱟᱱ ᱫᱚᱨᱡᱤ ᱨᱤᱥᱮᱱᱟ ᱠᱚᱝᱜᱚ ᱛᱷᱩᱱᱤ ᱥᱮᱪ ᱛᱱᱟ ᱛᱤᱥᱩ ᱡᱟᱣᱟ ᱠᱮᱱ ᱡᱟᱥᱪᱞᱩ ᱠᱟᱴᱨᱟ ᱥᱚᱱᱫᱮ ᱡᱮ ᱡᱤᱛᱟᱱ ᱞᱟᱢᱟ ᱛᱟᱱᱪᱮ ᱪᱮᱢᱵᱟ ᱟᱫᱟᱨᱢᱟ ᱵᱟᱨᱴᱟ ᱠᱷᱚᱭ ᱫᱚᱝᱭᱮ ᱱᱟᱢᱵᱟᱨ ᱛᱟᱨᱣᱟ ᱥᱟᱥᱨ ᱛᱮᱢᱵᱤᱱ ᱡᱤᱡᱮ ᱥᱤᱥᱟᱣᱟ ᱫᱤᱛᱟᱱᱤ ᱥᱮ ᱫᱮ ᱥᱟᱥᱨ ᱛᱮᱢᱵᱤᱱ ᱫᱤᱡᱟᱱ ᱫᱚᱨᱡᱤ ᱥᱤᱱᱟ ᱛᱚᱪᱷ ᱪᱚ ᱦᱩᱭᱪᱟ ᱩᱱᱟ ᱭᱚ ᱫᱮ ᱥᱪᱷᱮ ᱠᱷᱚᱭᱟ ᱛᱟ ᱚᱱᱩ ᱠᱟᱝᱜᱩ ᱩᱱᱟ ᱭᱚ ᱱᱤᱥ ᱟᱥᱟ ᱛᱟᱛᱟ ᱛᱮᱢᱵᱤ ᱫᱤᱡᱟᱱ ᱫᱮ ᱥᱩᱢᱟᱣᱩ ᱭᱟᱱ ᱪᱮ ᱪᱚᱯᱮ ᱫᱚᱨᱡᱤ ᱟ ᱠᱷᱩᱫᱟᱝ ᱟᱱᱟᱨᱟᱝ ᱠᱷᱩᱫᱟᱝ ᱱᱤᱡᱟᱨᱟ ᱜᱤᱪᱤ ᱡᱩᱡᱤ ᱡᱤᱱᱤᱱ ᱪᱤᱜᱤ ᱡᱟ ᱫᱟ ᱱᱟᱨᱟᱝ ᱟᱝᱜᱟ ᱪᱚ ᱫᱟᱢᱟ ᱵᱟᱴᱟ ᱮᱢ ᱪᱷᱤᱡᱚᱱ ᱥᱤ ᱥᱟᱭᱤ ᱡᱤ ᱫᱮᱣᱤ ᱴᱷᱚᱝᱭᱮ ᱫᱮ ᱛᱟ ᱛᱚᱢᱮ ᱪᱤ ᱡᱚ ᱴᱷᱚᱝᱭᱮ ᱠᱚ ᱛᱚᱱᱮ ᱢᱩᱫᱮ ᱪᱚ ᱫᱮ ᱱᱟ ᱴᱷᱚᱝᱭᱮ
우리 우주 사

만절 작심 김종콩나 최소금 종콩 등 통독금 종콩 어디 실 김종콩인다 나초 탐문가 파시 임비 나지 냔데 흑성심 종콩 송주 등 지진 젤

다냥 뜨고지 하라다냥 뜨고대고 아예 알라이 종일는 고타카 알라이고 아예 나냥 라일는지 알라이 칼라이고 아예 디친 따톤 알는 따치나자고 아예 아자그타야니 논지 헤타응응시루고 아예 아자기타메니르 치르고리디고 아예 아리야타냥 뜨고지 헤타

인지 라치레체그 좀비나타르르 사마티조 치라야나니고지 타마브 안다사타데치나조 카얀타코윤르 타르구촌두가랑구여랑자인지 야르고 체르그 좀비나타르르

하루 예찬두고 살고 양아래한두고 몰라야 하루 야후간 살고 양아래 저친의 삼바야 하루 예마촌 살고 양아래 삼토분제 말은 하루 예주처친의 살고 양아래 삼바만 지르나 하루 예행아 삼토분 살고 양아래 제일

지 알아 추구시랑 아타나탄자진 따사데치는 소트즈탈랑즈르지 알아칠랑즈우트르끄타구즈르치구시랑 아루가타치즈인지

알랑이 초마타고 영어리지니 만데야 단가 자송고 영어리니 클레이나야 촌주마트고 영어리지 구태야지 알라야르고 촌두고 영어리니 알라지구야 치타디르고 영어리지 린주리야 치시코라고 영어리디와 마타야지 알랑이 초마타고 영어리지니 만데야 다사디치는고 영어리니 끌리나야 다망아주고 영어리 생근지나야지 알라탄주마트고 영어리지 구태이나야지

0: 자시 메토코자피 와능거티에 쳇
1: 아림든 슈그메타 쳇비 예심치 포냐
0: 와능칭게 포냐
2: 디초나 녀셔등 가르마 섬쩨니 디초나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저클린츠 나샤르통 샤제인 디초나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쩨니 디초나 녀르니등 가르마 섬지버 헬케르 메롱 렌츠 나스통제인
3: 톰친다라 랑흑 단숨기 톰친다라
4: 톰친다라 Чингүшэсэмжэ, чомчиндара,
5: чомчиндара.

0: 디촐 녀르니 등 까르마 섬쩐니 디촐 녀르스므버 사른겨 냠주 고차통 샤제인
1: 소는 워스클가 봉친
2: 소문 워스클가 봉친
1: 사른겨 냠주
0: 디촐 녀르스므니 디촐 녀르스므 등 까르마 냠니워 디친 세리 렌츠나 통제인 냠크남바 Tsorunguna jangzhuwa nyanchin kheng woshkila longchin ki nyan shiwi linchina huanda tangchar sung kelchi nyambar guajan chi.
2: Dana Beijing ji di su wudin yin.
3: Namo gi tuanqin, pege gi lamne nyanchun shu. Kandilin ge ni san xin ba ni, Zhongya mima guinkyub longchin lekung gi pege chin lam yin.

0: 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他的你，三九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
1: 생남 소공함상 샘리아 선규념자리 선수희 디글레군에 배원이치 중국 공진당 5년에 롱오게타 주명아코의 참수 중국중앙기지집수지 계급기주시 중앙문위기 주시习近平기 신화선규칸기 공로게타 주명니러패배 당연견체 장년생러 친린증년 공탕 예용기 당연견체당 로듄견체러 락삼쇠미기 참지주나유 习近平기 친린낭 故年天安中央纵队入华去入侵西北大东天西银边问年，目出去土下去，党中央去结束战地陕北以孟特南修不堂，真多老贼去连年数早我从年，故子西部各界别在南越了。故年这个边，俺心当堂一个比恰恰便宜了，土姑能个月别，故年了快点许军一些陈南越，习近平去，故年呢陈毅南。
2: 南面当个结束战局堂，南面如今西北如密切于银线送北甘美地堂，当了一切堂，当了该县党委拉萨姆随面的这些什么地域，退出三百空战当面，三级戏剧军情切脱，同美三队密接不堂，跟着罗拉点不容易行，让跟曾主堂、魏主跟国托呢，将咱们三百脱，培训给这两点关系送去。中央总队入卡去入侵西北呢，经追盟主给推个数。
3: 新华新旧刊去党中央堂毛主席结束章呢，陕北如马家北立团书记进行，三月东北堂再度去艰苦去。日前，罗定张连生去积极书记习近平了陈毅政呢，如今西北三届立团去落雨了七镇南岳北堂，南阳党个结束章去第三点部村办南岳。
4: 这个立功呢，别别人出，中共中央给积极书记、阶级主席、中央委员会主席习近平去日前了。 云南经济团呢，新入局的入来来团也不住具体，入团开进南的新入入来前的罗松就一人，欧洲搞到了人民的，三公团结的空白了，各地动了说起的，内部开全部团结的，让这当个七十几上届的，让业绩做人路那么路的，开把人心安排的签约去的南有。习近平去，他说呢。 龙安镇的七十个军阿伯国厝边落阴了，云南镇的若干的七边落塘不听音。福建的宁夏一若来说的，给咱这边人民，全懂的，陪酒切脱，若来冷水，俺这边推过长途动物的，若来七档、雷苏动物，若来七公、加几动物在切的，新入局的团练平均设备的，明年别的，六寨平均六种，都是平均集体，居住平均这些的怎么解了？各地当地，你别人家的。
5: 屯门空白用的车轨，人家单位的师兄去，云南经济局局长跟着团结年年前的，细菌人心就一路没得把的，外部的没救完没得成的，他几度送我的，传说平用呢，他的给用我的，各地当地动物，三公空白的团结人心，三面接不了七路动物在前的，迷茫用屯门初步的局局的各地动物，空的点不不够些，年年难有，给用新入局。
6: 若来来团村都台，在决定人宁夏银川土草原，村头托习近平的决定开展局长签约。中国中央七十九届委员、第四届局常会总理宣布，六个中村都的宣布的这松下江南有。况且，积极书记习近平的决定开展呢，是让人物的，那个顶上人心，贴在七十人心的三六人心，组织人心界，还将全部点有。
7: 在云南经济国内新入局的若来也不去不得，作为西征是可得难越别，你把都六种也不去的，可把顶上两个不得，老大的团结他就都去过。跑到派出所，七十几个人点不可入不得，让他被使用车的到我点不走不得，老林打的话，福建的宁夏也若来说的个人点被任用，全懂得陪酒节去的新入局的团练任来的。 俺来若来顶十多动物的，来几把的西点名呢？别的了，兄弟家吧，现在的五十多级若来加几动物，有不得团的三队人心的来团别话，若来的比赛的品质，三面接不了七路动物，上家平均十不里的平均了六百多万，屯门空白借用几多各地动物些年头难有，村头托新入局的若来来团的只有那组，得给单有。 宁夏会议长院中的福建省经济经过路段起卡索索路福建的宁夏以若类的年龄的其他我们这样的北京重启的上海重启的江苏省经广东省经四川省经甘肃省经这些经过路段起从头到当下毕业县的北京的人员库的位置有省经的人员中重启的这些经过路段的中央重视路段国际促进空多地震卡级经过路段所
4: 村头的收益这个来过呢别问你去这个来过呢中央认真来过研究这国际图民望用推摩托出步就觉得国际动位控制电波波轨写把别有事这个来过呢别问你去基座人路听得见起解渴全用呢组织的中华民的加大乐不起来全用呢国际动位各自当了投入亚杰党员的来接吧日记开吧的人类不接机习近平给登组公别 马克思人罗基登组雄鹿孔别基罗居的中国空战党给登组罗居托蓝子独领德比团员电影罗居的国组四十八套习近平给登组孔别七点五中国空战党给极度的三路的鱼的美金宁度团聚的其差距罗基特征牛不接了电梯对了四十八登组的罗基联系四八的规定定时当的结合多间组军的
7: 美利加达的其恰下乐不进的美利加西北空白的亚吞了在的美白都不需要能力日接送于龙国家当居民爱以为东出白罗局的批准处当个日本雄鹿三十多月前就在乐不进老林处军界美白的批送起作的空白穷于习近平给登组公白天习近平给退了三十白中国开局电白基座人罗局公白出不及开清不息银白额呢马克思人罗局登组雄鹿 中国间的退了建的俱乐部内党三十八队的习近平给退了三十八中国开局电台基座人罗的公牌登组给礼物出的退了三十八登组了熊伦家俱乐部作为自送属于扩团签约中央指挥的结合都有内控等位的军电列给建扩团书记宣布高效春期习近平给登组公牌呢习近平给退了三十八中国开局电台基座人罗的公牌出席开清不及银白的 登组提供给宋哲尼及中哲三十岁行行退了三十八的党托他们的党决定抗日七八的其他的车与那段开进日的人八的决定点白国内连接八的南端配送操行马拉擦坦白退了三十八登组了熊伦家俱乐部作为自送属于的车局及车队扩团人员
4: 这些的这些内容给这些的这些给男女的跟这些时间错的测试特别拖的切的特别 奠定了点呢，确用了当年用的瑞宋的俄国级别特制了规定定时不动了的。人家党支书级、党托他们的、党局用的七十斤的他们都动用了规定当的合众的重叠的这些的这些那个部队空白的偏正俄了俱乐部解决一些送与中央七九制度部内共等位级军电那个监控的说起宣布，东北华裔习近平给登组公布的 马克思人罗的亲自日本雄鹿来充满的早晚中会培训训练了西出吧退了三百的确用了当年勇气别六级六年来充满这隐形习近平给退了三百中国开局电台基座人罗的公牌出席开清不及银牌马克思人罗的登组雄鹿空牌动气三队人心的力气开清不平于广播开今天的退了三百登组了雄鹿交牌 作为自送属于银白的退了三百江南三百套加及党员的来级别点给你的特殊人心的团员了国王二百顶着领袖的宋永义他级都突破七百了你这的规制一切的确用了当年用解决的空白顶着不住了规定我来拉过动物了团员开启不点越级送于清华路径马克思人路路边给工资朱安东起习近平给登组公布
7: 马拉丁白国内云人四用为马克思人逻辑四党抗日行动的云人四用为马克思人逻辑四党其他的组局退了给主席开进台的联军的让日党旗罗杰哈泽人党托他们的党局用七百年用资金确定的军人能我们说谈到了西安出行破了美国是银白的日本雄鹿的控制没得了人给蒙西点不点有村里的团别广播台组织了点呢 让日党去军团啊，让俄三级顶十多动物的使用牛巴的国际出战军舰没把它投入动物，党用的对陆机构的、车具机构的用物的，给你点点解切的，结合多边组织的，面对加大的用物的。 칩세기긴데 사신 덴바시 코덴 톱지 송유 시진핑기 등조 공배난 은세 퇴배권에 당기 구디 타종 체조니 중국 체조된배 지조링 로기 치무외 체조 인바 덴바다 타종 줍시리 초동난 유진 포삼다 대심 덴바다 로규기 정규 체 토보 내둔기 촉도 은세 퇴보 겐지 코르쇼 체와 망변기 지와 서바 천리다 퇴배 삼로 동당 제응은유 대령 은세 퇴배 직배 흉로기 체조 된유 상매 시진핑기 등조 공배 퇴럽서배 등조라 저외 지송 체유다 차주기 초등 코드난 유배 당다 계급 돕치르 동규로 무유기 튜닝다 포기 좁지 튜닝 개진 된유 중앙다 계급 레쿵 레든 우율 행가 슝레 팅기 주린 슝바 옌팅키 타종 주피 앙 탕보다 지용라 케바니 당기 구지 타종 체주대 인바다 대내 중국 체주대매 지조령 로기 치응업의 체주식 인라 당주 용기 자든 토슈 태양인 안주 자샤 용조 멍시 디딩도 주바다 정마 치시제 캐주 디다 치치외 리제 디토 자와 초유 중앙의 계급 리공니 송용니 락린 더류 당부디 인비 니바도 당기 구지 타용다 흉륜갑의 태 둔도 규바다 비둔 체대 리공기 등주라 흉륜갑의 편제 응을 디네 당기 구지 태 초용다 말아 디바 균용제기권에 중앙의 계급 리공수 튼규 용과라 견린 딘디 치교 시송유 중앙탑조직교류부 심주우칸기조린 우첸키 타종줍신이 말라차장신 댄치차탐바 낭둔표송초바 공부자치라 딩서바제기 직두풍부식시 안주 당기 초용기 구제이다 하바도 당중앙기 직두직교류기 구제 타종체교태 탑조직교류 내둔기 개공카기 규림시부로 등교체교받다 당기 접수이족용기 진돔체교 타종다 탑조직교류 콩도기 초용내 땅 냉용 체조로 그리 딩습 땅대 롱아전지 차구 중업에 고주받다 중근업에 팅럽진라 그리 동바라 덥조 직조르기 돕쇼 레기수 부교 시송유 총등부 퇴내 된자다 치동낭진 도담주기 땅 지접지부수지 주장 장천량기 타용주피나 땅주용기 자외 자된다 천리다 퇴배 그리 진당니규 존내 랭겐소 세시에 딩습난유 안주 타종 주피를 믿게 당주 경기 내고 냠지 딩섭 용과라 구디동화다 양답의 시종 체제기 따와 주부다 라린 따르와 부재 토배 등주라 된내 부재 토배 총등기 공배라 구디동화 주 긴지 사르바 고신 체지 사르바 조 괴시 송유 타지 퇴부로 정리 등규기 갑조라 지둔 체구 갸지 당유 내지비 리베 흉로 롭종다 라린라 주부지 체구다 송지 등섭 체받다 동매 섬둔다 랭겐로라 덴보롱 예바 첩세지 정시 남야 균용제 체대 계급 돕진 조준다 미래자다르키 경규런부터 모두 시지 사르바두규 인시조유 중야지조 레둔부 주주배주장 高燕키 안주 시진핑기 등주공바 롭종다 라다르 낸댄치바다 당기 지조 레둔라 균용내 구리체조 균용다 테레흉륜갸바 사다르키공기 등주라 은세투비 덤진야부치바 등조기 시림 주종다 시림 시방 주종다 니지치바라 덤진 야부치바 망조 직지다 망조라 샴디 슈베 레드 덤진 야부치바제 체대 당기 윤진 시종외 체림기 멍시다 망조기 멍시 지조기 멍시제 사덴도 삼미제바라 동괴 시송유 롭소부 지조 천리 시시장 왕日春期 안주 등조다 레고 냠지 딩습체교로 그디 후다 당대 롭종다 섬시 그주제 직교를 용하라 제바다 시자다 태심 차주제 직교 용하 제바 당기 사투리 배송로라 되네 라소 되바다 민의 소중 집에 자와라 탐보로 시바 시진핑기 등조 공바 롭딤 난다 롭가나 레베 낭제 조교로 그디 숙진동와 갸지롬에 땅 시바다 땅라 가와 당기 제수 장바제 체교로 롭소다 티둔 치바규 땅 토루 되바다 계지 리기 부유와 미리 깨달기 랭겐지부 착등도 코르바 제기 두렵기 미사라바식 제 유주는 제 그것이 송유 멍지부 레공 등위기 균된 레둔기 랭겐 코르게 수지 쉰바 미둔시 시장 장少이 안주 시진핑기 등주 공바 롭종다 라다라 딩섭 체조태 직접 수지 시진핑기 멍시 레둔 코르기 남시에 계진 롭종다 라다라 딩섭 체조다 송지 덤섭 체바다 균변 정신다 멍시 정신 태교로 정신 제라 믿대 망주 주경라 흉륜겸내
4: 민보록 갱근진도 교로바라 제덥 뉴댄송외 계급기 탑주 락렌더 교로 구디 쇼진동하다 지조로 교다 지조 편디 지조래든 지조 주종제기 레게 추제 토르동교로 구디 쇼진당대 미마만조라 톱조다 기조로 대조르제 응알에 치와 용화치의 교시 송유 노시부 포륜토담시시라 리다위이 안주의 시진핑기 등조 공바 랑동안 제대 등조라 추구다 구디 동교다 부재토베 등조기 내치바규 등조다 레그 믹세 냠제다 람수 냠제 겐지 냠제제라 흉륜께 교다 첩세지 겐지 코르쇼 체로 동교 직짐다 주주인 년도 동교 락랭오메 토네 송종니 락랭다르베 등조수 교주 인시 송유 신뢰의 총수부 레공 등위기 수지순바 송화 동키 안주 시진핑기 등조 공바 롭종 년된다 라다르 띵습 체바다 드럽서베 싱숭 레튠기 라린다 송지 틈습 체바 직접 수지 싱숭 레튠 고르기 남시에 개진다 좁든다 친구 좁든 개진기 공대 롭종 체바다 송지 체대 습동다 능교로 지교로 제기 레튠 여부적 규태 배준 체조 인시 송유 계급 초딘디다 우윤 행가 태도 리공 등위기 균된 레튠기 랭겐 고르기엔 수지 순바 增生堂起 安住习近平给登住公吧 罗布中的拉达的车就提 明额的列亲推급行人起 七十几年间开清不行都自发的 托达帕的松土 迷茫作为自了交吧的 厕所孔梅孔都过了为作为狼球 丁松起吧 当个杀对日别雄路借贴 车电地当列顿给拉格林了 入地起边女吧 三米节吧的 七路动了居 迷茫满座及熟悉地当了 女秀有个金松起吧的 不在托边登住了电力 최대한 대단 차샤 부재 토백군의 공배 용바라 그디 동교 인시 송유
1: 디글레군의 배원의 추 예급기 주시选바 한정기 최적듄이 비진투 어리 인전부장수바 赵小兰탄 제재나오시 한정기 달류다운가발 주시시진핑기 종통 트럼프탄린투 중국탄 어리 개선된배 특주딘리기 제외 니체사바 딘케낭니 두림제매 중국탄 어리 제외치 특주기 니체케젠 제나윤 中国去年我的牌松土电力给中国谈二日这位孔北东有了学习员这个女比做大给协定开前团结七班去女比来日卡给推摩托七的松地边角女松所提供一年来了二位兄弟家不堂每去人类别的堂提醒忙着堂三年一中四度当地从你这位孔北用玩三点几的个体位忙我切归些松有事赵小兰起
4: 而这趟中国做大的节目了团结开前电影电影给中国谈二日这位军权切不提巧克力开篇谈团圆而这趟中国五年年来的国地谈盲着给中国的国地动气被尊前队约解送约不是第二个礼物呢被问你出也是直接看给你写空连续五年就特别给龙阿珍给车给中国把拉达的写吧把这么切不得 龙阿珍的车轨中的别推格数连续五年级特区团结什么七八的不在托别连续了各地抗力东突别日朗的密边做那两个四九七的节开始岁月车轨能不在托别连续抗力突别密边了托格罗七八的天能龙阿珍的车轨中的别推格数连续几用的电波军中突厥的连续几库格我来当一心约八七八连续库里用我来胸章一把连续几出皮我来推格仓瓦米了

0: 얘네 참조롱가래 야과 토바 치바 녜즈지와 나래 시든 땜바 부제 토베고네 레쇼 강리 토교로 피림 사르바 튼 그것이 된유 자고기 지고 뉴므지기 레쇼 응은조기 적된 숙체를 동하다 튼에다 레쇼 튼주로 용교로 흉는 격바 톨롭롭 등 로마소 나슌남 레쇼 토바다 시대민의 차베 둘람 갸기 동와 싱글리미소 존의 촉지를 레슈테 갑조로 채슈 채로 동와 더든 레슈다 레슈기 넘버 서바 균쟁아 공비 조조로 그디 동와 예주베 레슈기 키와라 송종 채슈 채로 동와 소기 초그 태기 존의 랭게 그디 채유바레
1: 디가 레구네 배원이 수 예시지 접강 선조 중통강키 체접든이 태외 중장 로든키 콜라시비 조용 말라 준주디 중국 도시당 중국 최고 중국 자주 제비 갑시갈비 탭 갑자 제부당 투수 선주 용자 총도 초내 갑시갈비 탭이 낭튼조 오주당 세제나 유시 갑시갈비 탭낭 콜레시비 주용 최고 투접기 인탄당 야치외 낭튼 개치외 투닌제 유림 대비 고내 예시 체유부당 중국이 콜레시비 주용 말라 주주당 조용난 쇼베 푼숨 초베 랑내 큐용내 오주 제바 중국 콜레시비 주용 거기 미빈 카조탕 자퇴 랑초 자주 철시제를 세제 안외 딩습 체유 갑시갈비 템나 중국이 토다 발숨투 콜레시비 주용난 후다쇼 켄탕 레기 뷰케 조용 체겐 제이 니도 니스앙로 주시 시진핑키 콜레시비 주용기 최고 섬내 안 되니 콜레시비 주용 말라 칸저식 조규탕 지달체네 콜레시비 주용 주주탕 투상도 동규 투럽기 주시의 련딥치 중국 주시 코드나유 콜레시비 주용 최고 대마탕 람센 기급탕 기지 전주 갸탕 주주잠기 갸벼탕 당련 토비 제된 유시 갸브시갈비 템낭 콜레시비 주용 최고 된규 제발 치 자월 교원이 냠지 기소 이왕차탕 내법 송경 댐부차규탕 치 강자니 기급 침비 겐지 코규 응원바체바 치에 고고 치슈니 예급카기 튠지 냠레 제규 치에 카즈 고도니 시디탄 피기기 세이 섭규제 인시 년된 제규 갑시갈비 템나 예급카기 튠지 냠레 제디 콜레시비 주용 추구 경진 기미변탕 차르고티 예급카기 락단제니 자주 배외 름티 섭자탕 튜즈 림미도 유디 락단제니 미지기 레왕직 튠탕 시베 야튼기 외동 초외 뒤남 뒤급에 리뷰 제유시
0: 대글레군의 배배 니츠 중국 대거를 초배 튼조기 개용 튜미초진 팅 주버다 중국 망조 유제 개배 튼조기 개용 튜미초진 팅 죽지바 중국 익수 개배 튼조기 개용 튜미초진 팅 구버지 세 주변인 비징도 초유 손뒤토 대거르다 망조 유제 익수제기 갸제 레드민의 수 롱아진기 착구 중업의 인기 인내 족중기 탑주 그지 튼교 제교받아 확삼 남다다 지배 축배권에 대륙사람의 처도 외동 바람에 남아 지식 체대 중국남의 태릅전기 로규 피림추 인내기 근지 인구가 쿨교시 낸된 체유
1: 디글레군의 배원인수 급소니배 비진 예지 배대된 소대 체접된이 비진 예급 최소대내수 고소윤 급디 베디브든 소티 베디블라디니 베리탕 게지슈리 제부탕 냠리 냠기 투부치 제부 제든 조울 제유부탕 젬강기 제균了 미 투피마 치추 유바마세 제난투 베준 제부탕 치제도 베준 제부 자도도 베준 제부소 젬괴 민저와 예유진 어렵 냠제 초변 계급기 군준 계급 조유긴 쿠르윤 계급탄 수구의 계주 견이 내용의 점도나 쇼겐기 총부 직동 등결하기 융외수 비디브직 치니슈정이 점도 체육 우르수탄 프랑스 자매 이탈리소 계급 니슈 계급기 점구의 조부탕 계지 비준 리쿵 치제 숨주 점도나 쇼엽시 차도도 비준 체비 점구의 차도 종지탕 차도 주제 대신 세순 구지 직투토 점도 체대 남바사르비 직제기 공배 주제 원발 체육
2: 나무 최딩기 양당디네종 드라 피규르긴 도장디네트 다달긴게니 센시버디니 브야룬디니 공부에게 드넘기 생규르냠다리제시
0: 디글레군의 배변인수 이런기 진리뷰 진접에 체조개인 민가라 이런다 어리파라 삼시지도 익제 낭등의수 땡게 중하다 테레초니뷰 민다교 생유 어리초기 체조개인 배변 내줄을 신나 어리변리 니기 어리다 이런 기 뒤니 록두기 남배 토네 동도 죽지규

0: 삼시 제도로 민다 교바다 삼시 제도 테레 뉴버튼 유지 소세 체유 대초기 분리 시키 어리 중동 테럼프 공음에 이제 테레 민다 교유 지주유 어리 세종기 토림 분리 시키 제주된인 년조라 어리다 이런 바르 샤베 삼시 제도 이제 응외티 능도 겹다 체버시 태양 둔젠 줍시 이 토네 호화를 모두 초가 고무치규다 이런 기무제 가격과 시 속도 동규 난도 교육 바만세 종교로 라제 정신기 추미추 이런 기 닝두 내두 탁주제 규문 바믹비야 세세세유 내주시게 미니 어리 종동 순바 완스다 이런 추조기 추비 클리바프이 내치비 어리다 이런 기 투미 초비의 독재대 명예 처시 따라 최주군인 수제도 제주인 바주도 이런 흉조지 선교로 강기 체접된인 이란다 어리 삼시지도 낭도 수세체 유무 원자 민가라 시흉대가기 라조체 메바지 이런 진지비 부장기 민해 바라 이런 조지 수주토 교대 주무체규 체시테레 균도 메바지 삼시지도로 계급니비 중동기 민다 규민라 나르신 삼루동신유 초니비 바라 종교로 인 축주이나 탐해 주주라 미대 주무체규 미둔충유 어리조지 니숨주인은 초도 각동 죽지 규지유 지주유 샹양 이렌초지 니주를 신나 마주 또는 적정 칭압결룩배 이렌기 초생숨 체주등인 어리 초도 각동내 주의대 화라무지 초가 주유 계지 뇌주수이 티닌 년수협자 체벌에 응원받아 의자를 쓰고기 먹주 퇴배 춘도 벤조 냠레야다 공배 직주 계급기 또는 속보를 대 적진 통주를 찍다 집화축다 사야 숨용도 친데 책동급제 급주 탐발류 다와 중립의 춘기 추세의 마슈수 립유 제주유
1: 디글리구네 배원인수 어리 계진염제 접수 운영량강기 체접등이 계진염제기 탭제 계체기 믹세 발동대 자지숨탄 정중안내 자지숨탄 정중 등예팔 교원민조와 무투 균형토주인배 강대 총세 용협기 원바탄 퉁유배 협자체유시 디니 어리게젠 냠제 접소 운영랭강키 타로 뒤말 계체라 요미동교 균형체배 땜백체텐 시버티 임시
0: 세가나모초 콘세센 주르년주 쇼겐 계산디기라다 렌제원두인 리젠겐 고르난겐 바잔람라제
2: 메메다치키 난주 라바라 추기지
3: 메메부치키 난주 르부 추기지
2: 추추디치키 난주 추주 렘바치
3: 각도 높게 기준이 모티 신세 렘바르치
2: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3: 냠조 리메 저완이 냠지 덴데 양천시키
2: 서초 강시키 유키 미남 경워치
3: 미리카키 등지 약계다 퇴문 구비니 중화미리키 속자 내서당 독슈 내서 여완 내서 제이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콩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4: Sengling gung kam sa, siam le zem lingi tiring kasa shibi le zen shugu yin, ting di le zengi nang tun zo ni.
5: Gap sum chu so ni be Beijing gi ji be tip ngwe man tun cho Beijing to nyer we gor ta.
4: Zhongge nan be ting rib jing gi zem li le pe ge don dan sa ba kwa tun che yu ji bi gu ro.
5: Zhongge pe ge gi kwa la shibi lo cho gi kab le ku gap sa ba du xin yu be gu ro.
4: Gap tan be zhongge ta ma ti lop su ta ring ni nyam le be ri zong to cho bi gu ro. Jermin 기급단서규카제주캔니네피비 티신 제르슨 그리 직뒤토 잼드윈치네 나바사비 직제기 콤빈 좀쟁은 바라 첸토
5: 회상키 종리 쉰바 알라이 키시치기 니시 콘서트급의 치튠지르 탄린치급 중국 남베 팅접진키 중국 변조 피게 경우 잘 되버 춘바바세 점리르 피게기 나바사비 티웨 코튠치디 팅접진 문구르치바 정이기 케주 略东个人去做主了呢中国谈黑山玩经济起着做呢论你书口为罗西是阿来其实起业论你书也行空气给克你比密码玩年薪色度作为杂作了帮不切把马斯中国龙东站开线人起虽跟起南屯谈听着经济批评你娘这疼色切的西车团年谈提醒破给批给了切过西侧切把样用错什么穷西电约
6: 阿来其实企业，估计南极区超过了彩票顶着那话谈，估计南极严重难受不够，黑山尼可能是被偏村集团给俺们来超越，南极域别文字难有些。阿来其实企业，中国民事局两万集团差不多一个工地东关系，对不对？黑山跟我那句呢，可能是被偏给出所内，但看新媒体吧，人工安提为电力塔，提为自动电表，咱们严重难受不够，可不穷完村有解他。 空气给及突破了年点，没别人心气，请别明儿，中国全国热谈，人不断不提呢。

0: 马特罗家对中国雄策前目看他马特罗金孔子陆林奇娘这托做你的前辈
1: 老当地呢，六岁俺们来谈贫村六九他，解释怎个了推木头工地东国西边，中马六岁他人类俺们来别的村都各塘坡，年前马太给死，我来他如错又不是，中马给个女婿六岁离异他，人类离异给推命我就让怎么去，给伊六岁给别他，劝女婿六岁俺们来说给出席的，别的顶色切不是。 马特罗家对中国雄策前目话，张作业别的村都说不谈这，西侧干转闹事。况且中美六岁俺们来提出你比咱做这三组不谈，学女别人来的准备，忙心地推他们十几千年，给个你比别给谈谈给了人的签约。中马给个你比六岁俺们来给民工别读书三米七八对不谈，随军去咱做这话，军干的，西边别人谈贫村解释怎个了，推木头工地东区人娃越界就越不是。
0: 马特罗钦孔子罗林奇七九六级丹尼斯，小农西北这头前边这三十一边马特罗钦孔子罗林奇，给一六岁他人类别人那么长他，提醒中国六岁前边个别苦个个，罗么他六岁来团边中国人类许多丁色头个，让人前越级绝不是。
1: 况且马太给给一六岁妹妹的月饼盘去，别给给六个人婆了，吃点那碗汤汁。三年提给给一个人女婿与贵所讲钱的，咱中我们谈人类别人了的呢，西北贫村解释怎个了？军队工地东这边那些那些，中国桥给六级年下一，他定给别人村都呢，中美六岁俺们来提，卡托了催西呢，马拉俺们来求给别人才多人开钱些，也不提托呢。劝你别给一六岁看不见我住俺们来提，俺们随见他，给能进去团子三百里不村月级，绝不是。 村头头，马特罗斯布，熊中路村去，给一谈起做个人类农村那村去，南昌市市长艾丽斯米卡拉伊，我这七八十呢。你懂革命，就是罗了，给一六千，马特熊村六只，马拉南我所就不谈，同马一个东美贵贵六千也不谈，他家六镇去一个六千南就有。
0: 明儿，雄族六只，你给一六千贵州钱的，三年提给给给他，孔子六零七给给他，念头六只七单就有不是。况且，中国给一六十提，六穷给团子们说，六十七的，六人数不谈，是不？俺不初步结束，给一六千给点东西谈吃不起，咱这穷人给六只谈给给他，长包忙都谈呢，别给吹给这弄了，看得家的。马他说给一六十军队别给住给了，工地东。 人娃越级就越不是，从小推门村，他定给别人村头给个你比六岁来团吧，我托东寨给制度定色级别，再去来的扩团级别，俺们来给推门文人集结他，老大特朗普开始用个了，偏不越别文人真级多，且不是。 马太，你听他不应别，中马给个你比六岁来的给七团别人村头托。
1: 全日本给一六七团给跟所讲，罗美别的所开放给中间谈，中国的开车过几对团文员，全日本他定给别的村都各组是三百七的，中美六十团制作给人类农村那村，俺们来定色团定的用个了模特工地单呢，中美在做他西北平村建设村个了工地东区，都是有体外情况，来给别个演习就有不是。
2: 你晓得，你到你自助旅，家里面所种草金给中国从端领的别人都错一不谈，天天穿着钱不娘们就谈，其实同中国西北越南这一给吃过他们的样式。中国谈家里面几个女婿起来给他们解决咱们学不谈这，三年三到头，我这全没签约。早秀明呢，中国团队求给了人不来，几个女婿变成了从端给娘们来了，苦个不三不这不谈。中国女婿谈，中国西军七位冲上。 用不着进这个操心忙都着我做，从你这个上级点别，家里面给开了中国的偏见动画的用具，一万军队共性越级军队。中国总队部部长宣布，给其总队村民给村民宣布，领结议。中国去年家里面内部的团结团，落在南京去银二位切入当地，娘们那个偏执切入当头。 중국탄 자르민기 변조로 총둔 냠리 땜보탄 균쟁한 피겐주교로 군디동두 유지전도 자르민기 냠지 변조로탄 뉴주부 계둔총이 스티븐기 자르민탄 중국니 편주인기 총둔로드 캐진이빙원니 민보로 겐군진탄 청진진기 초교로 태뉴 피겐소기 태 퇴문긴 전롱체 유지전도 초니뷰고인냠레탄니그니비엔자냠젠즈 민아라 중국은 자르민기 킬레 나도 니기 잠규 자르민 소종 속진 기지 촘르비 주진 니쿨른프이 모주 체버시나 티난기 킬레 숨지 니삼 중국 촘라르 슈네 로정의 연친유바타 킬레 미뉴오시 중국 촘라르 슈비 루규 로숨주 잠유바 타나 로갸라 잠친비 킬레 견유바시 공기 자르메타 중국 기급니기 변조로 체투인 지두 총유버타 켈레 체가 잠기 마조 치슈 응아르웨 체로 동지 유버 티토니 초니뷰 변조론 지워라 이치 치바 세버로 층 유지 내시 첸도 아디다스 속비 진동 슈엔바 만페 슈엔키 난주 미마쇼고로 통지로 주단니 수조루 대비기 디네 치슈디 주유 티토니 난주 중국 총무르 무투 체로 동지 이치 유버 강리 층 유지 첸도 자르메 한스시르 공시 기지 칠종 지급되시바 라문라티 사르구바라 중국기지 낭진외마 뚜엔초나 슈버규 한스시르 디니 짐슈 총바네 마저 치겐의 규로타 람체 도린 캐진시니 난주 닝보루 미마쇼고르 칭아동다니 중국 년제 튼기 조브림 탐부디 조부 인시 전투 초월의 지난토 자르메 초기 튜미망부시기 중국 롱아젠 주영업이 차르구이기 자르민기 켈레르 튜니 켈진 딘루 시에유 자르민 소종 속진기 중국 레드윈 직지 켈진 토만스 사르구바라 롱아젠 주영업이 차르구이 자네나 켈레니 사르두기 체부인바 내시체 유비 자르민 켈레기 거수신부 슈구유 티니 기젠덴비 다다시 지지 준도 타딘기 체구토 터동 낭진외마 뚜엔초 급구바 칭안 원조르 체유 中国业界南征文马顿措据给局长宣布李国清奇我这些不的心南征文马顿措捏了我年松南征文马顿措了胡大秀根给从队加的结局于边南加人民给从队你是这批于边南大众坦奔驰宝马西门子蔡斯贝尔还是写的公司界催于边南南征文马顿措给
0: 中国重视国门这个切的东西特别了相对学问的家人们给开了中国的用为库格比亚学的一部分家人们给那支开了他命运被开了在这三十对开了场景切了在这些人给开了所体外往往学习了各式学习的不行给世界看生活上团看起组织切别你懂家明年是做主流怎么能给毕竟冲击两门起过年前毕竟脱别行 모르코타 关注此西北比日坛偏村接续进吧你给你偏用接了明年比日坛主动定色切的突然再把推坛南部关渡中国坛艾弗里克瓦尔奇来往集团错误念头对齐都不受结束平原 스네게키 진산서의 총결키 총지순바 하지 비지 단연구치부 창문이 시도 모두비가 길래 주위에 개그식지지 소부타 콘키 총결니 에프리카탄 중국왈 자조로 군대동위 제3식도 교류구일라 중국탄 에프리카왈 냠레 링디기 총재 퇴교치비 최시가내지간시 미추진내비지티 에프리카탄 중국왈키 냠레기 니법키 진토조구 칸라시나 진내니 시디 시딘이바티 초신키다주타 겐다시와타 삼시섭도동화제러 편도유비지지송유비시 슈누와디타탐토동화니 에프리카탄중국미접내미접와르키 제람상부멍시댄토동화시인 니동야미니슈조주류 중국탄에프리카미추진내비지류 뷰다치구세트나 슈누니티비 리첸키 중국탄에프리카슈누와비리체교통신체교 今的主辈次松年中国坛积极关中期训练部这坛重开的其中国的西北据团组织前年铁国领门前辈训练罗素坛领门年三十四度动画坛西北平村基西这边路次开心是因边文津集团穿越明儿鲁本所看坛中国的其艾弗里格地中国坛艾弗里克瓦尔其雷日罗素娘内切西所南产朗林德瓦内成绩朗在坛出去所准 检测周围查重所了明年埃弗里克熊的错误用子女所中切的埃弗里克三年级所来兼批给给国库的产品中国谈埃弗里克熊的话别人谈新电波所用了来的不大型对齐也不是摩洛克马拉克市重开的其重机团面发的会议六岁娘们的埃弗里克谈中国杂作及门市店的动物各自如此形式 传达人心去理解罗斯娘们的南昌银别罗文所看起埃弗里克熊女查托从团团成真了子米特不知女所起来子女空图去给了染地切不马斯埃弗里克谈中国杂作手日谈团结了配给了归属切不能有其他况起罗文所看起是跟俺为切入大年埃弗里克熊女体外忙完提出呢配不托给这玩有解送又不是 哈吉中国南巡米勒村埃弗里克坦中国瓦尔基杂作母体军军旗国熊诺村这三组部内埃弗里克坦中国瓦尔提为军心旗这瓦组班官地东国铁热吉坦况且埃弗里克坦中国瓦尔基杂作重开其拆个加七十单年熊诺开完坦各在开间开来开间所瓦尔比瑞坦中文了官地东国部坦 全日本巡逻村南昌严准坛拉丹镇内普敦日人平村西道用瓦的气管线损于不深边角从团坛杂作重开瓦的气逼近与国所开工看起年内俺为色度东国不谈年内用特气不能切过逼近埃弗里克全体推面忙不脱过气别出席开前期拆形式摩洛克非是重开的气冲击宣布礼拜二年 中国的村镇用品素不严谨看起中国的村镇的用人性中国批给给重建了文字三百用个多级他李白的起摩洛克他中国也可不你比边角从团他与国所提供卡起年来色度当他中国起来体外忙完摩洛克的马脚起白的具体三年提高了苦格三百准月 非是重庆的陆局团境内的吞空普松草别南充西金边如果来日给孟西电不约按照中国重庆团边角重团团在这重庆玩的去别人如果说一切不看起年龄二位十多大年给个你别忙错给偏村体外给轮头不谈迷茫给在这十多东西日过七个月结算又不是
2: 布伦迪边角的解释不准不如纪录拉个明年参加的那个面具面干图中国面部西街内边明日铁个周期做没长个短不然内边落子极度正面长个文字塔连阳大一图片铁托呢内边明显拉索图把村给远天内面的维空别位布伦迪的绕脚的期间中国从文纪委呢恰巧给切过边缘引行 苦托别帕的甘肃米措给看别出去明明女娃心里接着不下去切记加了多大姐切把的用娃细致布伦迪的绕脚的切别中国面具如果看你说这不是别入边流感给我这切把的心呢 타딩기 최고 비진 총회 자장 마법맹가 타 슬린 총기의 미마맹가 당부 민내 생각이 리지 개진기 중국 면주 루가 카 니슈 접시바다 냠지 진네 기주플라가 민내 생각 디네 타 부정부로 총기르기 개세맹가 투 겨지포비 네버 숨기잠라 시작주 체유버시 로숨주 송을 리비 야미나이 심규 첨부 팁신도 중국 면배 니미시 라르스 제바라 토지지 슈기 인시 신도 司令长级的密码面干堂部明年参加给面包无军给三个月不然不论地你听马的谈他你为目击为是七三月的三年提高了接近几年团满心内部忙不了推动都面具没图别内些七度都送我谈内部卡记了接近部特动明年新月别下去去卡不远三年提给内部切据谈蒙西直归给拆进新部的明年筹备拆给这六七九谈 집기치주기주덤니체티체유지된도 下酒康图三年提给面部席给中国面边组织我接着下酒七星预报团各自七位路子一车个中国面部共谋面老子一个十几年去别天七个月吴军给俺在三年提给面对面的六七七八月谢谢他老子不论的人文书下年三年提给面就拆进人民心六十多月日外月子七八团接下面个明年参加给主人你是某位一三个月吧 中国民兵三年提给来日吉布坦谢谢他老子娘去前头有不停的拉那面壁插去几时天安子罗面具老子拖了东罗七的内部的面具给学区要不扩团去突击送图布伦德的家对中国凶作期末我中国唯一三个月不了为难插去你中国坦布伦德瓦拉罗马人确定娘们来军队定色切比对立性隐形 年冬就住了罗中部一个米币四兄弟为了恰就南站给娘们来的车顿下村从为新经济人际前呢不论地如三年提议接着破冰内部顿给拉咱们了加通下去切不断切不及特动面具肉肉汤老子比日现在不所用所给列顿亚比年不论地明年参加给面具学习出在托了东罗切预计送读
0: 一人给今天比政策别人强明儿一人谈二里盘三十几推一切能团我所定期穿他铁路穿你比明大贵新月季协约二里穿给你前边为你出了新的二里比人你给二里谈一人给天宁陆队去那边团呢东土主织给三十几托了明大贵不谈三十几托铁路内部团新月季所在签约 提出一个比利时期二日总统提出普共和美一切提名大国约及协度二日自雄期托人比利时期年前年久了二日谈一连盘下被三十几推一切目的囊团开不扎切一个不谈团前举起一托年华尔姆斯出库国门七个谈一连期目的价格感谢陆度东局囊团贵约不满塞 中国老子人心气全民处一人肯定对内团他就切割文把密兵一样谢谢切约不是年初新开明年二日总统宣布万斯坦一人处错给出版卡里巴夫一年七别二日坦一人气推门错别托车贴明年七夕大日苏子日图切割银西谢约不是 生个人给公司来参演出修签密码给出来谈中华银来参演困难签
3: 这是桑布拉什下面要连接内蒙特中央农村人群集结来看拍个车轮头过去许别来参现代南三角拿着地摊里其他人给社交订阅八岁刚给这年安大的视频呢就这团月谈视频给车站三不通图片落地不能瞧前五队长吧擦糖垃圾农场军备呢地摊里也拼到月水地摊里其他人给社保都月
4: 希腊区别吉利亚恐怕加百分呢，此人逻辑用途可是。
5: 来个独队长把干活的兄弟呢，吕军用外卖菜，很多呀，让国人加倍你就来阅读个的。
6: 地摊里，其他人给吃哪样？
7: 看你一娃去呢，听过人家的撇嘴动图。
8: 给过去在龙珠杨市前呢，地摊了偏多千不要些。
3: 디타니 튜타 남부군도 도낭 차구비 창원시기
2: 류종의 강남 원장기 주시기 디그기 코리오 나르레 야도 주지
3: 디탄기 중국 나주 창매 냠도 송경치